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 눈앞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이 하루를 살게 하소서. 내가 있는 장소와 내가 처한 상황들과 상관없이 나의 앞에 항상 주님이 계신 것을 느끼고 바라보며 사는 은혜의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내가 교만하고 싶을 때에 선하신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낙망하고 싶을 때 희망으로 가득한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담대함을 얻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였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시작이 됐고요. 9시 8분 49초 지나고 있습니다. 1시간 더 오전 10시까지 배경음악 되드려요. 동행님, 매일 오전에 운동하는 친구 불러서 오늘 잔치국수랑 부추전 해먹으려고 합니다. 아, 찬양 드리며 준비하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라고. 너무 좋다. 비 오는 날 또 치, 기름 소리. 아, 부침개, 부추전 너무 좋죠. 잔치국수랑. 아. 운동을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까만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예,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팔색조님도 와주셨고 진짜 오랜만에 사연 남겨요. 버스를 놓쳐서 다음 버스 타야 하는 좀 우울했던 상황에서 샬롬 CCM 들으며 웃습니다. 제 책이 아까 유쾌했어요. 덕분에 웃었습니다. 라고 팔색조님도 와주셨고 리사님은 고2 아들 오늘 경주로 수학여행 갔는데 비 오네? 2박 3일인데 일정 내내 비 소식이 아 일단 내일까지는 비가 맞긴 해요. 그래도 신나게 떠나는 아들의 모습은 마냥 행복해 보입니다. 아이들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수학여행 되기를 기도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사실 경주는 뭐 첨성대도 봐야 하고, 동궁과 월지 이런 데 다 가서 좀 봐야 하는데, 비가 와서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만, 또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그 여행은 재밌어요.

버스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숙소에서도 아 뭐 또 플랜 B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비 오는 날 수학여행 플랜 B. 예. 율스 동행님, 초2, 초4 남매와 홈스쿨하는 저희 가정은 오늘 창덕궁, 종묘, 역사 탐방 가는 길. 아, 홈스쿨 오늘의 일정, 오늘의 스케줄은 역사 탐방이구나. 창덕궁, 종묘. 비 오는 궁궐도 운치가 있겠죠? 라고 남기셨는데, 비 오는 날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해 보기로 일단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관람객이. 그러면 사람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고 약간 그 투둑투둑 떨어지는 빗소리 처마 끝에 부딪히는 빗소리 아 약간 그 사운드가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분위기 있을 것 같습니다. 운치 확실히 있을 거예요. 예. 잘 다녀오시고 나중에 후기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율수동행님 잘 다녀오시고요. 유해피범님은 부천도 비와요. 레인부츠 신고 교육받으러 가는 길 다니셨고 아 3.1절님은 우리 아, 어머님이 내일 또 이제 인공관절 수술 받으신다고 예, 잘 수술 진행되길 예, 바라겠습니다. 하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준비했고요. 온리 월십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좋은 씨앗에 모두 나와 노래해요 였고요. 온니월시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하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님은 비 오는 날 고궁 산책 강추입니다. 너무 운치고 좋아요. 비를 피해서 그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본 적 있는데 문득 그때 생각이 떠올라서 글 남기. 아 좋으셨어. 예. 비 오는 날 고궁 좋은 경험으로 남으셔서 강추해 주셨고 행복한 엄마님도 어머 저 경주에 수련회 갔을 때 그때도 비가 엄청 와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셨던 기억인데 지금 동창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우리들끼리는 비 온 거 1도 기억 못합니다. 그냥 깔깔깔 웃던 기억만 지금도 얘기해요. 알차게 보내다 오기를.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비가 오건 안 오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 학교를 가지 않고 이렇게 현장 학습을 하고 친구들끼리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반기고 기다려왔을 설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김경진님께서 사회복지사입니다. 한 분야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서 오늘 표창받으러 전라도 광주로 내려가는 오 축하합니다. 표창장 받으러 가시는구나. 장기 근속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듣고 싶네요. 청하셨는데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연주곡으로 심삼종 색소폰 연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3번으로 매일 아침 귀팅만 하다가 오늘 사연 띄웁니다. 늦둥이가 올 코스모스 졸업이에요. 아, 올 가을에. 대학교 4학년 문헌정보학과인데 이 아이가 말도 없이 서류를 넣고 면접 보고 어제 대형

또 원하는 쪽으로 잘또 진로가 결정된 것 같아서 반갑고. 요즘 텍스트 힙이라고 해서 다시 또 독서에 붐이 일고 있고, 예. 서점들, 지난 저 주말에 광화문에 있는 대형 서점 갔는데, 와,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예. 이제는 서점에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문화들을 나누고 공유하고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잘 됐고요. 축하합니다. 예. 오며 가면 만날 수도 있겠네. 주리의 비가 내리네 먼저 듣고요. 김경진님의 신청곡 심삼종 내 평생에 가는 길 연주곡으로 듣습니다.

니시 도미누스. 주님이 아니시면 혹은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이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시편

127편의 첫 구절이 바로 이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솔로몬 왕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공들여 쌓아올린 성이나 밤새워 자리를 지킨 파수꾼의 노고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두 헛되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에는 오래된 신앙 고백이 새겨져 있습니다. 니시 도미누스 프루스트라, 즉 주님이 없으면 헛되다 라는 뜻입니다. 에든버러는 1647년부터 이 문구를 도시의 표어로 삼아 도시 건설의 근거를 하나님의 주권 위에 두었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와 게오르크 헨델 같은 음악가들도 같은 고백을 담아 작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무언가를 세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의 노력과 열정보다 먼저 세워야 할 것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바로 니시 도미누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도현 주 없이 살 수 없네 들었고요. 김영범 진보라 내 주님 없으면 앞서 나눴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안광복 목사님의 칼럼 니시 도미누스라는 글이었습니다. 니시 도미누스 푸르스트라. 이게 주님이 없으면 다 헛되다 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돼야겠죠. 오늘의 샬롬 생각 함께했습니다. 9시 47분 32초 지나고 있고요. 우리 하늘스타님도 출첵, 이병희님도 더위도 한풀 꺾이고 공기도 깨끗해지고 감사한 하루 보내셔요. 샬롬 인사 주셨고, 우리 방그리님은 오늘 사랑하는 딸 박예슬 27번째 생일입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여전히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덕질도 해야 하는 호기심 가득 이 젊은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셔요 라고 남기셨다. 정말 예, 박수 축하드립니다. 응원받아 마땅한 이 시대의 우리 청춘 청년들, 특별히 우리 예슬님의 27번째 생일 저도 축하드려요. 좋은 날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권진원의 Happy Birthday to you.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두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닉네임 주디님께서 오랜만에 출첵 남깁니다. 아빠 모시고 병원 정기 진료 가는 길인데 시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아, 그 내비게이션에 예상 도착 시간이 지금 느는구나. 이런 교통체증을 뚫고 매일 출퇴근하는 분들 진심 존경스럽습니다. 화이팅! 주님 길 좀 뚫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오늘 또 비도 오고 해서 지금 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잘 늦지 않게 도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박철순, 심종호, 정신호, 성령의 단비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0: BK 장광우의 음성으로 항상 기뻐하라 오늘 첫 곡 전해드렸는데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내 삶의 말씀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허유미 님도 제 삶의 지침서 같은 말씀이에요 라고 봄비가 내리는 수요일에 인사 나눠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봄비라고 하기에는 벌써 너무 지난 시간들이 여름에 가까워져서 여름을 빨리 부르는 그런 또 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 수요일. 자, 오늘 이렇게 빗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서 편안하게 축복송에 두 시간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간장닭갈비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초당커피빵, 대한성소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리즈의 스카이 들으셨고요. 앞서 Y팀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였습니다. 오늘 뭐 아침 일찍부터 비가 와서 아무래도 중복되는 신청곡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비와 관련된 찬양도 제가 선곡해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정말 내리는 비 방울만큼 많은 여러분들의 신청곡, 특히 비와 관련된 신청곡이 예상이 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솔로몬님 비롯해서 청하신 분 계셨고요. 비 준비하시니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들으신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또 여러 곡들. 저는 실은 은혜비를 항상 제가 비 오는 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앞에 방송에서 혹시 중복됐을까 해서 봤더니 네. 다 들으셨네요, 벌써. 자, 오늘 이렇게 어떤 찬양으로 또 두 시간 열심히 전해드리면 좋을까 항상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벌새님, 비 오는 날도 우산 쓰고 산책했어요. 비 오지만 기쁨이 넘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어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오늘 또 결혼 기념일이 두 분이 연달아 들어오셨어요. 강수호 배우님은 결혼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끝까지 경주하기를 기도합니다. 혜지로님 결혼 26주년 되는 날 이상하게 기념일 전에는 싸우거나 냉전이 있어요. 마음이 오늘 날씨처럼 어두운 것 같아요. 남편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마음이 눈물 하셨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 이겨냈으니 앞으로도 잘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그 결혼 기념일에 두 분의 마음이 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기대치가 오히려 점점점 사라지면서 자기의 모습은 좀 덜 돌아보고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건 또 점점 커지는 것 같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좀 그런 이야기들이 감사가 넘치는 결혼기념일 사연을 평소에 많이 봤잖아요. 한 40년 되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지금 한 25년부터 30년 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자꾸만 이럴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자, 그래도 그 첫사랑을 첫마음을 잘 회복하시기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웨이홈의 이씨가 이샤에게 준비했고요. 자, 그리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를 해외 찬송가로 준비했어요. 다이아나 레인의 Showers of Blessing 준비했습니다. 신혜숙님 신청하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데이 바이 데이도 찾아두고 있을게요.

마크 그레이의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또 샤워스 오브 블레싱,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하셨고요. 이씨가 이씨에게 웨이홈의 찬양으로 오늘 결혼기념일 축하드리면서 전해드린 찬양이었습니다. 6817님께서 비 오는 날 축복송 들으니 더 좋아요. 오늘 저희 교구 목사님 생신이에요. 늘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애쓰시는 목사님을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찬양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아마 이 찬양 이겠죠. 영광 영은 아빠님 50대 마지막 생일입니다. 전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나와 나 우리 삶의 주님 계시네 신청곡 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임진현 찬양으로 지유맘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입니다 하셨어요. 자, 임진현 찬양을 주여 주님의 이름이 찾아봤는데 이 곡은 새 앨범일까요? 오늘은 임진현, 박주연의 그분의 일하심은 이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은 옹기장의 찬양, 그리고 주나와 나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이 찬양도 찾아둘게요.

주나와 나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또 옹기장이 찬양선교단의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임진현, 박주연 피처링 그분의 일하심은 전해드렸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영동제일교회 찬양과 경배 스캇 브래너 다윗의 장막이죠. 성령의 비가 내리네 흐르고 있어요. 2부에서 뵐게요.

0: Consecrate a fast. Call a sacred assembly.
1: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0: Gather the people, sanctify the congregation.
1: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히 하고.
0: Assemble the elders.
1: Gather the children and the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1부에서도 비 관련 찬양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다행히도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운틴 사나님께서 창문 두드리며 찬양이 좋네요. 중복 때도 마냥 좋아요. 내리는 빗방울처럼 성령의 비를 내려 우리를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아, 신청곡은 감사 써주셨어요. 이정희 님께서는 창문 너머로 보는 비 내리는 풍경 낭만 있는데 비 맞는 건 춥고 별로예요. 그래도 갑자기 더웠던 날씨를 식혀준다니까 고마운 단비라 반갑네요 하셔서 단비 드림싱어즈의 단비 같은 주사랑을 2부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2262님도 그동안 가뭄으로 메말랐던 대지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속초 날씨 비가 내리고 있어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청하신 곡 두란노 경배와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기님께서 여기는 광주 모내기하라고 비가 시원하니 내리네요. 웃는 하루 되세요 하시면 믿음의 가정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해피 강사님 사랑하는 딸 체린이가 제주도 수학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에요. 체린이와 대관령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셔서 비행기 타고 오겠네요? 아닌가? 대관령 쪽이면

0: 저는 이쪽으로 배 타고 올까요? 어쨌든 안전하게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의 앞부분은 비행기 기장 혹은 스튜어디스 안내방송 이런 거잖아요.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그런 곡이 있어요. 안성진의 안전하게 우리 체린이 그리고 대관령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 안전하게 집으로 잘 돌아오기를 응원하며 찬양 전해드리고요. 지선의 감사 그리고 월드비전 한국 어린이 합창단 믿음의 가정 오기님 신청곡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성진 기장과 저희 승무원 일동은 더 안전하게 여러분을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성남님 정말 귀한 봉사 하셨네요. 섬기시는 중화동 성은교회 주방용 칼 18자루를 잘 갈고 왔습니다. 19년째 봉사 중입니다. 1년에 두세 번. 주방용 칼. 요거 정말 잘 정성스럽게 이게 날이 잘 사라져 있어야 일이 정말 수월해지잖아요. 귀한 섬김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주님은 언제나 나를 신청하신 곡 찬양하는 시인들 전해드렸고요. 앞서 월드비전 예전에는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했었죠. 월드비전 한국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믿음의 가정 지선의 감사 또 안성진 안전하게 전해드렸어요. 0128님께서 집을 정말 너무 근사한 카페로 꾸미셨네요. 사진을 보내주셔서 정겨운 빗소리에 그 차 한 잔 할 수 있는 그 집 카페를 아니 앞마당을 그렇게 꾸미셨어요. 너무 근사합니다. 또 들락날락하는 우리 댕댕이 손님까지 귀여워요. 아드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 신청하신 곡 디사이플스의 내 이름 아시죠? 전해드리고요. 쩌우기님께서 빨리 비가 내리는 날씨에 병원과 한의원 다녀왔어요. 운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왼쪽 마비라 뇌출혈로 인해서 비가 오면 많이 불편한데 그래도 운전이 가능해서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하시며 신청하신 아미의 터치 전해드릴게요.

이혁진의 2017년 버전 주가 일하시네 이어갔고요. 아미의 터치, 디사이플스의 내 이름 아시죠?도 들어보셨습니다. 최여사님께서 오늘도 찬양 들으며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기도도 하고 따뜻한 차도 마실 수 있는 호사도 누리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하다고 우리 일상에 감사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김미용님, 우리 교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열흘 기도회 하고 있어요.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더욱 주의 일 힘쓰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이 곡일까요? 파트모스 조정훈입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기도합니다.

파트모스 조정훈의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들으셨고요. 끝곡은 Can't Live Without You라는 윌리엄 맥도웰의 해외 CCM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축복의 날 되시고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마음에 더러움이라는 잡초들이 무성해지도록 방치한다면 마음은 빛이 부족한 메마른 상태가 된다. 메마른 땅에 메마른 나무는 불붙기 쉽다. 불안, 분노, 불평의 약한 바람에도 금방 화의 불이 타오른다. 바지라 메디의 아프지 않은 마음이 어디 있으랴 중 한 부분입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입니다. 봉헌 찬송인 주님 주신 거룩한 날을 작사한 분은 김이호 목사입니다. 1936년생으로 찬송가 연구와 자료 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인물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성경 본문으로 작사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인 김이호 목사는 미국 뉴욕에서 삼위일체 교회를 개척해 목회를 했습니다. 이 찬송은 지난 2005년에 작사했으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는 내용입니다. 작곡자 김영준은 경희대 겸임교수를 지낸 합창지휘자로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중에 남자 맨 오브 맨 최인혁입니다. 요즘 날씨가 꽤 덥죠. 네, 오늘 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도 시원한 탄산 음료 한 캔, 달달한 아이스 라떼 한 잔, 뭐 습관처럼 마시곤 하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만큼 무엇을 마시느냐도 뇌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당분 많은 탄산 음료, 에너지 음료, 달콤한 커피 음료처럼요. 입은 잠깐 시원하고 달콤해도 우리 몸과 뇌에는요 그리 반갑지 않은 음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울 때마다 달고 자극적인 음료로 목마름을 달래다 보면 오히려 몸은 더 지치고 마음도 더 흐려질 수 있겠죠. 오늘은 말이죠, 시원한 음료 찾기 전에 먼저 시원한 물 한 잔 어떨까요? 예? 요 물가로 오시면 돼요. 네, 거기. 네. 오세요. 물가로 오시면 제가 물 한 잔 쏩니다. 김승희와 주리가 부르네요. 물가로 나오라. 오늘 첫 곡입니다.

네, 참 좋은 화음이죠. 네, 김승희 그리고 피처링 주리가 함께했습니다. 삼남매 아빠님, 제가 비 좋아하는 걸 알고 계시는 분. 저도 좋아요. 비가 내리면 덥진 않아서 일하기 좋고. 아, 그렇죠. 예, 또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은 더. 예, 또 근데 일하 바깥에서 일하면 비 오면 일하기가 힘들죠. 일이 멈추기도 하고 또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근데 덥지 않으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하미경님이 시원한 물가에 첨벙첨벙 발장난 해볼게요 하시면서 사평로의 즐거운 물가. 아, 전 맞습니다. 사평로는 즐거운 물가입니다. 네네. 하나의 나눔님도 비가 보슬보슬 소리도 없이 조용히 내립니다. 가물었던 땅이 생명을 뭘까요? 생명을 얻는 듯? 아, 은자인데 생명을 돋는 아닌데 은자가 뭐

가물었던 땅이 생명을 얻은 듯 하네요. 아, 이거겠다. 얻은 듯. 이게 지금 한 글자가 기호로 써져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얻은 듯 맞으면 맞다고 하나의 나눔님 칭찬 부탁드립니다. 나옥주님이 엊그제 한여름이라며 덥다 그랬는데 비가 오늘 비가 오면 바람까지 데리고 와서 쌀쌀함을 확 느껴지게 합니다 하시면서 쌀쌀할 정도군요. 예. 피어나는 프로름님은 은유 작가 한결에 칼럼 쓰는 분이랑 태연 작가님이랑 비슷하다 하는데 결이 비슷한 글들은 또 그렇게 그 예, 할 수 있죠. 예,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예. 자, 오늘 비도 내리고 비가 내리고 오늘은 정말인데 비 오는 날엔 비 오는 수요일엔 맞지 않나요? 수요일엔 빨간 장미로 오늘 그 노래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곡 어때요? 저는 참 좋죠. 비 오는 날 빨간 장미를 선물한다는 건 우울해질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밝고 환함을 향기를 선물한다는 뜻이잖아요. 적어도 선물은 그렇게 해야죠. 네. 자, 캠퍼스 소식 기적이 일어나네. 그 웨이홈 달리기. 지금의 기적은 전쟁이 일어나는 곳마다 전쟁이 멈춰지고 예, 화평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아, 주님 전쟁이 멈춰지게 해주시고 주님 부탁합니다 진짜.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웨이홈의 달리기까지 갔습니다. 그 전에는 기적 일어나네, 예수 전도단, 캠퍼스 워십이었죠.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여러분 달려와 주세요. 네, 달려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샵7997 모바일 문자에, 네, 샵7997 이름을 샵7997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2배. 사진도 네, 100원입니다. 그리고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에는 네, 그냥 돈 안 내도 돼요. 돈 들지 않아요. 네, 부가세 없고요. 네, 세금도 붙지 않습니다. 아, 하나의 놈님 맞췄군요 제가. 야, 고맙습니다. 주님 뜻대로님이 은혜의 물가로 물놀이 하러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예, 이 사평로 계곡에 오시면 시원한 답답한 게 뻥 뚫립니다. 예, 피톤치드가 그냥 확 내려오고요. 네. 영적 피톤치드까지. 네. 신혜숙님이요. 셋째 주 수요일 단비가 오니 많이 서늘해질까요? 수요일 예배 은혜드리고 점심줄 올라가네요 하시면서. 그러게요. 서늘해진다는 게 뭐 계속이 아닐 거고 잠깐잠깐이겠지만 이제는 계속 더운 날씨가 온다는 게 속 편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바뀐 거죠. 바뀐 거예요. 네. 김대한의 은혜 아니며 신혜숙님 이게 정말 오타가 귀여워서 제가 예 말씀드립니다. 은혜 아니며가 뭔가 은혜 아니며 이러면 은혜가 아니며. 근데 뭔가 또 은혜에 대한 얘기 같고 그래서 은혜 아니며라는 곡도 한번 은혜 아니면 면입니다. 그리고 김대환인데 한이라고 쓰셔서 야 이게 교묘한 오타인데 되게 귀여우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김대한의 은혜 아니며 은혜 아니면은 이제 뭔가 이 찬양곡으로도 될 것 같아. 야 그건 은혜가 아니야. 응? 이게 은혜야. 이거 되잖아요. 되죠. 오히려 이게 영적인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은혜 아니면 은혜다 은혜다 이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은혜가 아닌데도 은혜라고 막 얘기하고 막 지 마음대로 말하고 막 진짜 예수를 믿으면 쌍욕하고 저지르고 남을 저주 뭐 하면서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하고 사기치고 막 하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야 이것도 진짜 되네. 은혜 아니며라는 곡도 한번 써야겠네 진짜. 너무 세상이 진짜 혼란스러운 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신혜숙님 고맙습니다. 데이비드님 아들이 6월 초에 군대 간대요. 주님의 군사로 건강하게 잘 생활하기를. 아유 부모의 마음이죠 진짜. 신청하신 노래도 준비했습니다. 김대환 은혜 아니면 아침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네, 오겠네 오겠네. 크룩스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3.1절님을 위해 늘 어머님이 수고하셨는데 어머님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다네요 내일. 아, 잘 참 힘든 인공관절 수술하고도 그거를 재활하려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린다고 하던데 어머니 수술 잘 되시길 여러분 마음 모아 5초 기도해 주세요. 마음 없는 네 50분 5시간 기도보다 마음 있는 5초 기도가 더 응답이 빠르니 말입니다.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설아 금강초록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속초 날씨도 비가 온다면 지금 베토벤님도 비가 온다 그러고 보니까 그리스님도 비가 온다 그러고 전국이 다 오나 봐요. 전국이. 점심을 먹고 비가 내린 시골길 걷기로. 하,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비 억수로 내리는데 사람 없는 그 농길에 그 수로길 조그만 그 물 흘러내리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이런 말 한번 쓸게. 쓰레빠 신고 진짜. 예? 쓰레빠 신고 확 걷고 그냥 다 한참 비 맞고 나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그 개운함은 또 진짜 좋거든요. 예, 비 좋아하는 또 1인이 아이디어를 한번 드렸습니다. 은하수 구수롱님 오랜만에 비가 오니까 너무 좋다고 그죠? 비가 좀 너무너무 안 와서 가뭄인데 좀 예, 피해가 없을 만큼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피해가 없을 만큼만. 네. 같은 찬양도 더 은혜롭게 들린다고. 사철의 봄바람 듣고 싶으시다고요? 네, 오늘 중에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현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김효환입니다. 자녀.

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까지. 참 미키지. 아, 한때 저희가 이제 수복 쿠폰 보내드렸죠. 예, 이제는 뭐 안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예 이제. 네. 저도 이제 적어도 상식적이지 않 자기들의 생각이 그럴 수 있다 해도 상식적으로 행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이 세상이 참 좌우 우 상하 뭐 여야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자기들의 기본적인 사람들의 정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공감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네. 그런 글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복코피는 없습니다 이제. 아이고 참 아프죠. 잔여란 곡이 나갈 때 폭발한 들꽃님 지난번에도 딸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정서적 불안 증세가 아주 심한가 봐요. 난폭 가기도 하고 주기 퇴근하고 아이한테 가는데 오지 마라 하네요. 다 싫은가 봅니다 하면서 눈물 난다고. 아,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 순 없다 싶습니다. 그 뭐 들꽃님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가피 안 보이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한 수밖에 없네요. 예, 진짜 기도해야겠네요. 주님 여러분도 옆에서 좀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니님도 저는 두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큰아이 10살부터 22살이 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사실 힘든 일도 많고 우는 날도 많고 하나님 원망하는 날도 수두룩 했고요. 그렇겠죠. 에이. 오늘같이 비오는 날은 이유 없이 우울해져요. 그런데 오늘은 샬롬 CCM 방송부터 지금까지 나온 찬양으로 위로받고 있네요. 내가 주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요. 그리고 CBS 조이프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셔서요. 아이고 참 애쓰셨습니다. 참 애쓰셨고 참 수고하셨고 그 수고와 눈물을 뭐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더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느끼는 그 감정조차 그 이상으로 더 깊은 곳을 가시니 그러니 하나님이 위로가 라니님에게 더 많기를 바라고 폭발하는 들꽃님에게도 아이들 좀 바꾸시면 안 될까요? 폭발이라는 것도 예 그냥 딸이 그러다 보니까 폭발이란 말도 좀 그러네요. 또 아름다운 단어로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든 걸 아무튼 집중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제주도 서남쪽 여기는 지금 안개가 꼈는데 비는 그쳤다고 점심 먹고 너무 속 불편해서 운동장 걷고 있다고. 아 그러세요. 운동하셔야죠 그럼. 네. 그래서 라니님 또 들꽃님에게도

산길에서 주워든 도토리 두 알. 한 알은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 한 알은 크게 윤나는 도토리. 나는 손바닥에 도토리 두 알을 바라본다. 너희도 필사적으로 경쟁했는가? 내가 더 크고 더 빛나는 존재라고

0: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싸웠는가? 진정 무엇이 더 중요한가? 크고 윤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은 창설모나 멧돼지에게나 중요한 일.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참나무가 되는 것.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멀리 빈 숲으로 힘껏 던져주었다. 울지 마라. 너는 묻혀서 참나무가 되리니. 박노의 시인의 시 도토리 두 알이었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와 왜 저런 분이 저렇게 됐을까라는 궁금증 앞에서 그 모든 질문들을 내놓고 주님을 향해, 우리는 또 주님을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때에 맞춰 비가 와서 참 감사하고 전국에 비가 오는데 하나님,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단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매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너무 쓰이고 빚이 많아서 그 빚을 갚는 일이 평생 갚아야 될 답답함과 어려움과 자식에게 무엇 하나 제대로 해줄 수 없는 미안함과 더울 때 너무 덥고 추울 때 너무 추운 그런 환경에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게 주님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 믿음 앞에서 주님, 어려움 중에도 노래할 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숨통, 그 숨 막힐 것 같은 삶에서 주님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사는 일이 어려워, 너무너무 몸이 힘들고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한숨이 많아진 우리 식구들에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노래할 믿음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가뭄이 때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때, 정확한 그때 주님의 시간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담쟁이 듣고 왔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비꽃님이 출근길 출작하면서 기도문 들으니 비 준비하시니 찬양이 떠올라 신청합니다. 막막했던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도 소망을 갖던 생각이 나서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출근길 응원하고요. 오늘 중에 꼭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오늘 180번째 헌혈했어요. 근데 누군가 넌 참 무식하게 많이 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야, 이 말을 참.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잘 배우고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무식한 게 어디 있어요? 건강하면 1800번도 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인데. 아유, 경호님 참. 소중한 사람과 같이 하라고 시간을 주고 제 부모님께 건강함을 보이는 게 죄가 된 거. 아니죠. 그 사람 말 실수를 했네요. 아마 큰 의미 없이 한 것 같긴 한데 느낌에는 참 자기가 못해서 아마 찔려서도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툴 털어버리죠 뭐. 예, 부러워서 미안해서 예, 자기가 못해서 그런 걸로 해봅시다. 해버립시다. 예, 경호님 너무 멋지세요. 주아랑님 점심 준비하는데 좋은 건미역 선물 받아서 미역 된장국. 야, 이거 맛있죠. 거기다 두부 살짝 넣으면 더 맛있는데, 그죠? 그 부드러운 두부. 그럼 일본 약간 미소 된장국 같은 느낌이죠. 그레이스님도 맞아, 일본식이라고, 그죠? 그 네모다는 깍둑성 그런 거 같은 게 들어가 있어 항상. 뭐 이렇게 일본 스시나 뭐 이런 거 먹으러 가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강릉도 보슬비가 내렸는데 주아랑님 신청곡 담쟁이. 잘 들으셨죠? 자, 2부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삐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든지 들어오도록 하겠죠. 아무튼 네. 안꽃찐빵님 아멘 감동 토닥토닥.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다 좀 들어와 주세요. 샵7957 모바일 문자 만나 레인보우 무료고요. 모바일 문자는 50원 100원이 듭니다. 은혜기쁨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그 얘기했더니요. 미스터 선님이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일지 싶어요. 그러게요. 아멘입니다. 그냥 그렇게 또 털어버리고. 그렇지만 악한 것들, 잘못하는 것들, 올바르지 않은 것들, 적어도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을 퇴출시켜야 선진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또 할 얘기하고. 네, 이게 제가 늘 얘기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성경에 벗어나면 네, 성경에 벗어나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짜 뉴스 만드는 사람들은 진짜 악한 인간들이거든요. 근데 악한 인간보다 더 진짜 힘든 건 그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 정말 미련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 없는 거고요. 정말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봐야 돼. 안 하는 거죠. 성령께 물어보면 돼. 성령께 안 물어보고 사는 거예요. 성령께 물어봐야 돼. 이거 보면 이게 성령이 맞는지 그럼 찾아보고 뭐 이런 말할 것도 성령께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죠. 넌 늘 해? 늘 하진 않아요. 근데 노력하죠. 애쓰죠. 그게 크리스찬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흥분하기 전에 찬양 들을게요. 네. 오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신청하신 분 있어 준비했고요. 가게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까지. 네, 문과 가객이 부릅니다.

네, 가게에게 내 모든 쇼 무거운 짐을까지 듣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비 오는 날엔 빨간 양이 수요일에 그냥 빨간 양. 그래서 오늘은 비 오는 날에 관계된 노래가 있어서 예, 그 노래로 이 곡 어때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딸기바구니님, 그 어떠한 문제도라는 곡이 없네요. 예, 죄송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뉴님이 봉사 상반기 끝내고 뚝불로 다 같이 식사하고 뚝불 맛있지요. 이런 날 딱이네. 딸내미 리허설 보러 가고 있다고. 아, 감기 빨리 나셔야 되는데. 진이 엄마님 오랜만에 비가 시원하게 내립니다. 농사하신 분들에게 너무 소중한 비. 우린 좀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감사하며 빗속을 걸으면서 찬양들이 너무 좋아요. 요런 마음 요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에? 나만 생각하고 나만 불편하고 내가 힘들면 힘들고 그냥. 아이고 참 요새 뭐 어느 노조 때문에 뭐 이 자본주의라는 나라거든요. 이 자본주의가 모두 잘 살면 제일 좋죠. 네. 그렇지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예 내가 한 것 내가 받을 만한 것들 예, 그런 게 다 있어요. 약간 부조리스럽지만 자본주의가 주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걸 너무 무시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 또 나라의 앞날을 볼 때,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미래를 보고 내 자녀들까지 보면 말입니다. 네. 저는 안타까운 게 그 좋은 회사가 없어도 된다는 말을 했다는 자기 자녀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 당장 내가 해도 그 후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 뒤에 살아갈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즘 30대 뭐 40대 초반 뭐 이런 MZ세대들을 얘기해보면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남을 돌아보지 않아요. 나만 보는 세대가 돼버려서 더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럼 원래로 가면 처음 앞으로 쭉쭉 가면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답게 살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 나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바닷물에 소금기가 5%가 있어서 3%인가 5%

있어서 지금 모든 생물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10% 정도 돼요. 10%가 그러면, 예, 냉정하게 10%예요, 진짜. 예, 10% 조금 넘을. 이 10%가 그래도 제대로 살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니 엄마님의, 예, 글을 보니까 참 귀하고 우리 식구들 참 귀하다 싶습니다. 현아임 맘님 미나리전을 한판 구웠어요? 진짜 맛있겠는데요? 네. 믿음, 소망, 사랑, 행복님이요. 여선교 임원회 할때 친하다고, 임원회 하는데 이건 공식적인 자리인데. 친하다고, 야! 너! 하는 권사님 전 정말 싫어서 어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색하고 한마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분보다 더 공동 자리에서 높은 분에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공동 권사 여선교 임원회에 있으면 회장님 있을 거 아니에요.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분과 친하지만 이 공동의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장님 모두에게 얘기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센 분은 또 지금 그 믿음 소망 사랑 행복님은 또 열이신 것 같아서 얘기 괜히 했다가 다툼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 상황이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그래요? 예. 아무튼 예, 힘내십시오. 그 밑에 빈센트님이 돼지국밥 먹었다는 게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 제가 배고프긴 한가 봅니다. 오늘 김석균 목사님 부부와 함께 예, 저희 부부가 밥 먹기로 했거든요. 3시에 만나서. 자, 임바울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예. 똑바로 보세요, 진짜 이 세상을. 진짜, 네. 그리고 지미선, 예수님처럼.

이거 같대?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면 깨끗한 붓 하나를 숨기듯 지니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색칠을 하지. 음악이 흐른 그 카페엔 초콜릿색 물감으로, 빗방울 그려진 그 가로등불 아래엔 보라색 물감으로, 세상 사람 모두 다 도화지 속에 그려진 풍경처럼 행복하면 좋겠네. 워워워 욕심 많은 사람들, 얼굴 찌푸린 사람들 마치 그림처럼 행복하면 좋겠어. 이야, 이 노래 참 유명했던 곡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세 사람은 다 또 크리스찬이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강인원, 김현식, 권이나 네, 가장 그 참 유명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요, 오늘은 오늘 기도도 했지만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마음으로 그려봅시다. 내가 행복하길 바랬던 마음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도 행복하길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곡 어때? 오늘 비오는 날의 수채화. 오늘 비도 내리고 여러분의 삶엔 축복의 비, 위로의 비, 회복의 비, 치유의 비, 용서의 비 다다다다다다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곡 어때? 강인원, 김현식, 권이나가 부릅니다. 비오는 날의 수채화.

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길 간절히 이 세상에서 가장 바라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짬뽕 순두부 멋진 여자님 완전 부러운 1인입니다. 이병희님도 참 좋아하신 노래라고 이 곡, 그죠? 예, 참. 김현식 씨는 이제 뭐 김현식 씨의 찬양도 있죠. 네, 앨범 중에 아, 그 곡 언젠가 또 한번 보내드려야겠네요. 예. 강인원님은 매일 그대와를 작곡하신 분인데 그래서 매일 주님가라는 곡으로 바꿔서 네, CCM 음반도 내기도 했고 권인하 씨는 뭐 CCM 곡들 많이 녹음을 했습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비가 오니 모든 찬양이 좋다고 촉촉하게 적셔지고 그죠? 다정한 그레이스님 참 반갑고요. 하루님 반갑습니다. 여기 간증이 있는데 마음봄님이 아버님 장례를 치렀대요 지난주에. 그런데도 이 내용이 참 같이 참 감사가 있네요. 시궁창 같은 인생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거듭나니 그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음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친정아버지 장례 예배였대요. 평생을 친정어머니를 온갖 상처와 일들로 고생고생만 시키다가 식도암이라는 큰 수술 후 첫 예배 때 설교 부문이었던 히스기야의 15년 연장 인생 스토리를 통해 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했던 그때로부터 정말 15년을 더 사시면서 노년에 예배자로 살게 하시더니 아버지 장례를 통해 믿지 않는 자녀 손들까지 3일 내내 예배드리게 하시고 쓴뿌리와 앙금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빠와의 이별보다 하늘나라에 가심을 너무 확신하신 글이기도 한 거죠. 이게 이별이 이별이 아닌 거예요. 이제 영원한 만남이 있었으니까요. 야 참 이런 간증이 여러분 모든 삶의 가정의 아버님께 아직도 이슬 믿지 않는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삶에도 이왕이면 아프지 않고 예수님 만나는 예? 예,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다녀오셨군요. 프리지아님. 네, 어서 오십시오. 저도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근데 몇 달에 한 번씩은 꼭 오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가려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하늘씨아님, 아,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아, 제목이 좀 그 어떤 문제도였군요. 아, 그 어떤 문제도 있네요. 네. 오늘 제가 보내드릴 수 있으면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아님 너무 반갑습니다. 매일 들어도 출석 체크는 처음 해봤어요. 비 오는 날도 주님 손잡고 있습니다. 한심 오셨고 히히히님도 왔어요. 히자 들어가는 두 분이 오셨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세연의 산다는 것. 커피향기님이 비가 오니까 커피 더 맛있네요. 커피가 진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꽃말이 부른 오세연이죠. 산다는 것은. 그 라이플로드 싱어즈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문제도 그 대답은 예수. 참 좋네요. 네. 제이스님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단장님, 비 오는 수요일 출첵합니다. 비가 오니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단장님, 오늘 아침에 단장님 찬양 중에 오직 예수 이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가사도 오직 예수 이렇게 흐르네요 하시면서. 제 노래 오직 예수 내일 보내드려도 되겠죠. 네. 자, 심영진의 비 준비하시니까 흘러갑니다. 오늘 비 보내주신 주님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단비가 다 내리시길 기도하며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0: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 필요한 건 전부 가졌어요. 제가 숨쉴 공기와 그림을 그릴 종이도 있죠. 더 행복한 것은 하루하루가 예측 불가능이며 누굴 만날지도 모르고 어디를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는 다리 밑에서 잠을 잤는데 오늘은 세계 최고의 배에서 여러

여러분과 함께 샴페인을 들고 있잖아요. 인생은 축복이니 낭비하면 안 되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죠.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순간을 소중히. 영화 타이타닉 중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잭 도슨의 대사였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크리스천 칼럼 삼본교회 이상갑 목사입니다.
1: 중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강사 대접을 한다고 한 횟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횟감이 분명히 떠져 있는데 회의 물고기가 살아서 눈을 껌뻑껌뻑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망하게도 식사가 끝날 때까지 물고기는 눈을 깜빡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일까요? 죽은 물고기일까요? 예,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일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시대 신앙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물고기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신앙 유산이 반드시 상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 유산이 단절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앙의 유산을 최고의 선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져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자녀의 가슴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할 수만 있거든 자녀들과 큐티 나누는 예배를 같이 드리거나 기도를 같이 함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 숨쉬고 그것이 자녀 세대로 이어져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전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5월 중순에 산책길이나 등산로를 걷다 보면 어디선가 달콤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면 어느새 하얗게 주렁주렁 매달린 아카시아 꽃이 반겨주죠. 참 신기하게도요, 이 아카시아 향기는 기억을 배달하는 힘이 있나 봅니다. 눈을 감으면 향기를 타고 순식간에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요. 먼지 풀풀 날리던 어린 시절의 골목길, 그리고 밤새 눈물 흘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의 밤 같은 것들 말이죠. 시간이 흘러 우리의 삶은 많이 변했지만 그 시절 우리를 감싸던 주님의 은혜는 이 꽃의 향기처럼 여전히 은은히 우리 곁을 서성이고 있었나 봅니다. 오늘은 5월의 바람을 타고 온 아카시아 향기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가던 첫사랑의 은혜를 깨우는 찬양들과 함께합니다. 첫 곡입니다. 최용덕의 곡 나의 등 뒤에서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듣고요. 주님여 이 손을 온누리 워십의 찬양으로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일본 작곡가 우치코시 츠요시의 곡을 한승욱이 합창곡으로 편곡한 꽃들도 박신화 콰이어의 합창까지 함께하시죠.

0: 방금 들으신 곡은 우치코시 치요시고 꽃들도 박신화 콰이어의 합창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두 곡은 최용덕 곡 나의 등 뒤에서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 그리고 주님여 이 손을 온누리 워십이었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 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0: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함께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동아프리카의 가스펠, 주와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스와힐리어로 하쿠나 문구카마 웨웨입니다. 제목과 같은 후렴의 가사가 반복되는 이 찬양은 손뼉과 합창이 어우러져 마치 해질녘 초원 위에서 모두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키지토냐마 콰이어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더 시커인데요.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답게 신앙의 길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고 실수도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가사인데요. 미국 컨트리 음악의 전설 돌리 파튼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Jesus the very doubt of thee, 안소니 라마르치나의 첼로 연주까지 세 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동아프리카의 가스펠, 주와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쿠나 문구카마 외외, 키지토냐마 콰이어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더 시커, 돌리 파튼의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연주곡은 안소니 라마르치나의 첼로 연주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 Jesus the very thought of thee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높으심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믿음을 노래하는 시편 57편 1절에서 5절을 준비했습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드립니다.

시편 57편.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셀라.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시편 57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지선의 목소리였고요. 마크의 수편곡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연주였습니다. 은혜 아니면 What is not for grace 라넬 해리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려요. 창수님이 보내주신 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더 브루클린 태버나클 콰이어의 찬양 들려드리고요. 마르지 않는 샘의 야베스의 기도 신혜숙님의 신청곡도 이어드립니다.

어디선가 풍겨오는 아카시아 향기에 어머 나 나이 먹었나 봐 왜 이렇게 마음이 몽글몽글하지 하신 분 계시죠? 맞아요. 이 향기가 추억을 소환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마치 오래전에 들었던 광고 음악처럼 말이죠. 잠시 옛 생각에 잠기는 건 좋지만 너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흘러가진 말자고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늘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오늘은 과거에 단 한 번뿐이었던 봄을 추억하기보다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오늘이라는 2026년의 가장 예쁜 계절을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오후 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6: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아시니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새 마심이 나의 셈과 뭔가 좀 다르다는 걸 느끼면은

0: 이제서야 뭔가 좀 잘못됐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이제 어째서 하나님의 셈법은 내 생각과 다른 걸까?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1: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대세. 사실 대세를 따르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대세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 대세신데 제가 막상 돌아보면 하나님과 약간 멀어질 때가 있어요. 나 대세를 따라간다고 했는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2: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곳이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예. 하늘의 셈법에는 관심이 없고 예, 땅의 셈법에 그냥 온통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네.
3: 이래봬도 천국 시민권 가진 하늘 백성인데 하나님의 셈법에 당연히 더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정훈 형님 당연히 안 그런지 11조 낼 때만 특히 어떤지.
4: 아니 뭐 11조 낼 때도 그렇고 헌금 할 때도 그렇고 항상 뭐 내 거를 내어드린다고 할 때는 뭐 어느 순간에는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약간 공존하는 것 같아요. 이 야곱도 20년 그리고 요셉도 14년을 자기가 세만대로 살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뭐 하물며 저라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저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계산은 다르게 하는 걸까요, 목사님?
5: 하나님의 그 폭 넓이를 볼 수가 없죠. 그 끝을 그렇죠. 볼 수도 없고 그 깊이를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그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 끝에 사랑이 있다는 것.
2: 아멘.
6: 맞습니다.
2: 참다.
6: 네, 우리가 인생 계산이 잘 안 되는 건 우리가 죄인 출신이어서 죄란 말이 하마르티아 이게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거든요.
4: 그렇죠.
6: 자꾸 우리 계산이 빗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의인 되면 또 의인이란 말이 디카이오스네라고 그것은 바로잡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법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이 프로그램이 그런 좋은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7: 우리에게는 죄성도 있고 또 연약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 또 인간의 탐욕도 없지 않고 그리고 순간순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0: 하나님의 셈법과 우리의 셈법은 과연 무엇이 다른 건지 오늘 좀 제대로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셈법, 설교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차준희 목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인을 통해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 있는데 주인이 다섯 번에 걸쳐서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마지막까지 품꾼들을 고용하는데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찾아 나서요. 일당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당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 예, 정상적인 노동은 이른 아침부터 해 떨어지는 저녁까지. 그런데 제3시에도 나갔어요. 로마 시간으로 따르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9시에 나갔더니 여전히 일을 못 찾은 품꾼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고용합니다. 6시에 나갔어요. 12시입니다. 그때도 고용합니다. 9시에 나갔습니다. 오후 3시죠. 그때도 고용합니다. 이제 11시입니다. 오후 5시입니다. 노동 마감이 6시예요. 1시간 전에까지도 일자리를 못 얻은 사람 거기도 일자리를 줍니다. 그런데 버림받았던 마지막 품꾼 5시까지 일자리를 못 얻던 그 품꾼에게 오늘 비유는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개인 면담까지 했어요. 성경 본문 보니까. 그러면서 해가 저물도록 고용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용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였다 그 얘기죠. 아마도 병들었거나 나이가 많거나 사람들이 꺼리는 결격 사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거절된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죠. 깊은 관심을 보이고 그 사람까지 고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시간 지나서 일이 끝났어요. 이제는 품꾼들에게 싹스를 줘야 되는데 상식적이라면 아침부터 온 사람

0: 사람부터 폐를 줘야 되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정산을 했어요. 나중 온 사람을 보니까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은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은 기대가 달라지겠죠. 폐가 그동안 오른 모양이네. 그렇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일 페이가 지불됐어요. 이건 뭐 제가 봐도 좀 화가 날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그 부당한 처사라고 따지는 그 이른 아침부터 온그 품꾼들에게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본래 약속 조건을 난 지켰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한 품꾼에게 사실상 불공평하지가 않소. 당신하고 계약 위반한 게 아니오. 당신들도 그 상태에 만족해야 하오. 두 번째, 나중 온 사람과 일찍부터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접해 주는 것, 그게 나의 특별한 바람이요. 본문을 보니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문을 보니까 간절히 열망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다가 감정을 실었어요. 감정과 의지를 실었어요. 내가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에 한 시간 일한 사람하고 동일한 그 사람도 내가 똑같이 폐위하는 것을 내가 정말로 원하거든? 이 말이에요.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훨씬 더 앞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시샘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비로움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 원문을 보면 악한 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은 주인의 선함과 사람의 악한 눈, 요게 대조가 됩니다. 악한 눈에 의해서 측정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늘 정당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보수보다 더 무한히 많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람의 정당함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읽는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지 아니면은 나쁜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지. 먼저 온 품꾼들이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들, 경제 원리죠. 능력주의, 업적주의, 효율성. 이거에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원리, 선하심, 관대하심, 자비, 돌봄,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없어도, 업적이 부족해도, 효율성이 떨어져도 기죽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자리를 확보한 품꾼들은 하루 종일 마음 편하게 몸으로만 일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저녁 5시까지 일자리를 못 얻은 사람은 그 시간까지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오늘도 공치면 우리 온 가족 다 굶는데. 편하게 논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눈에 보이는 공로 원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여러분, 공로의 원리에 의해 살 것인가? 아니면 은혜의 원리로 살 것인가? 시샘의 눈, 인간의 악한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선한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의 분기점이 놓여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공로보다 더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은혜 속에서 사람을 능력과 업적과 효율성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선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하나님은 열두 제자에게도 하나님의 셈법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가르치시고자 두번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한 번은 오병이어 사건이죠. 5,000명을 앞두고 열두 제자 중에 유일하게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얼마면 되겠느냐. 그때 빌립이 이게 200데나니어도 모자라겠습니다. 빌립은 계산한 거죠. 결국은 알다시피 오병이어에 하나님의 셈법으로 5,000명 먹고 플러스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풍성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0: 또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합니다.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해 주시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을 입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이스라엘 반경으로 나가지 않는 어떤 제한된 범위를 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실 때는 왕중왕으로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절대 권세자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우리 예수님 빌립에게 두 번 반복하십니다. 너희가 나보다 큰 일 하거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또 한 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그게 그 군인들이 이게 무슨 말 하다가 오바 끝났습니다. 오바. 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 권세 땅 권세 땅 아래 권세를 다 갖고 계신 예수님이 시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실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계산으로 놀라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삶을 풀어놓은 사람들이 역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조지 물러 목사님 약간 소매치기 전과도 있었지만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아원을 시작할 때 그분이 갖고 시작한 것이 제가 써놨는데 접시 3개, 포크 4개, 컵 1개 갖고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셈법을 알고 계셨어요. 이분이 10년 동안 기도하느라고 했지만 기도가 잘 안 됐답니다. 그때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예수와 빌립과의 대화, 이 대화를 읽다 이분이 말씀 기도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고아원 4,000명을 수용하는 고아원을 먹여 살릴 때 얼마나 계산이 많겠어요. 그때 인간 계산 집어 던지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성경책을 갖다 놓고 계속 오늘 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약속을 개입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에 이렇게 손가락을 놓고 기도하셨다네.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분이 60년간 수천 명의 고아를 이렇게 돌봤는데 그분의 기록에 이렇게 쓰죠. 한 끼도 우리는 굶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셈법으로 60년을 사셨던 이분이 70세에 은퇴를 나름대로 계산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너는 은퇴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부터 고아를 돌봤다면 이제는 목사들과 선교사들을 돌봐라. 그래서 유럽과 미주와 호주 일대를 돌면서 93세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분은 하나님의 셈법 갖고 해내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셈법은 세상을 아름답게 그러면서도 실제로 풍요하게 또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는 열쇠와 같습니다. 인간의 계산에 익숙한 저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셈법을 가르쳐줬던 것처럼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셈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내 계산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으로 살 줄 아는 것을 배워나갈 때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풍성하고 따뜻한 일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셈법으로 남은 인생 살면서 저희를 통해서 이 땅에 풍성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나가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2: 신명기서 1장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가데스바네까지 열하루 길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결코 먼 길이 아닙니다. 직선거리로 가면 일주일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스라엘이 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고생을 했어야 됐나요? 아시죠?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12명이 가서 정탐한 거가 40일 동안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구실을 대면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등졌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탐한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고생해라. 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것은 하나님의 가혹한 계산에 의한 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40년 동안 가혹하게 고생시키면서 내버려 두셨느냐? 아니에요.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사랑하셨다. 신명기서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동행해 주셨습니다. 홀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들이 고생한 건 뭐냐? 하나님은 저들이 가나안 땅에 정말로 입고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를 원하셨어요. 조금 전에 그 말씀에 이어서 보면은 자기 백성들을 독수리가 사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훈련시켰다 하는 말씀도 나오고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표본적인 존재를 그런 인류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획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들은 징벌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접근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기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그 신명기서 34장에 가면은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내 대적이 높은 곳을 밟는다. 하박국 그 말씀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저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의 백성들이 그토록 모범적이고 우르르 볼 만한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처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년 고생 글쎄요 불편하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존중하시고 실력 없는 자에게 가난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저들의 믿음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 고생을 시킨 것이죠. 보세요. 저들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광야에 먹을 것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겁니다. 저들은 감동했어요. 출애굽기 뭐라고 말합니까? 꿀 섞은 과자맛 같다 그럽니다. 이렇게 민수기점 넘어가서 읽다 보면은 기름 섞은 과자맛 같다. 거기서 끝납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불평이 부글부글 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들이 가나안 여리고성을 첫 성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합니까? 침묵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성을 돌아요. 말 한마디 않고 돌아요. 그게 훈련의 결과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저들이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땅의 높은 곳을 밟을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너비와 길이를 또 그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두른다고 하나님의 뜻을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인 것입니다. 눈앞의 이득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산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겠죠.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느냐? 믿은 사람들. 믿고 순종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대 때 교사로 부름받고 교사 일을 하다가 어린이기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1977년이었습니다. 저는 부풀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곧 이내. 그런데 제가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아니하고 쉽게 해서 교회를 이루겠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죄송합니다. 끔찍합니다. 매우 못된 막 목사가 되어도 매우 못된 목사가 되었거나 막 중도에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그 고난의 세월이 인간적으로는 매우 힘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리신

0: 가장 적절한 처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15, 16년 세월에 어쩌면 그보다 더 길 수도 있죠. 곤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99마리 중에 하나? 아닙니다. 저는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거기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갈급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셈법과 사람들의 셈법은 확실히 다르고, 또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셈법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해 보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렸어요.
2: 저는 구분을 좀 이렇게 지자면 하나님의 셈법과 세상의 셈법, 그리고 또 나의 셈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뭔지 좀 이렇게 구분 진 다음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셈법과 나의 셈법의 가장 큰 차이를 만약에 목사님들이 느끼시는 게 있으시다면 막 확연하게 저희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3: 그 하나님의 셈법의 기준은 제가 생각하기에 약자 중심인 것 같고요. 예, 나의 셈법은 나 중심인 것 같아요. 나의 이익, 나의 편리함, 나의 욕망. 그리고 세상의 셈법은 좀 강자 중심이 아닌가.
2: 구분이 확연하게 되네요.
3: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최후 심판 비유에서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로 구분할 때 양은 영생 으로 가고 염소는 영벌로 떨어집니다. 그때 그때 하는 기준이 있어요. 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들에게 너 뭐했니? 이거거든요. 하나같이 다 약자예요. 그 약자에게 행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도 과부, 고아, 나그네를 돌보라.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디를 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자 돌봐야 돼. 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약자에게 가 있는 것 같고, 마태복음에서도 마지막 심판 때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에게 너 어떻게 행했니? 그게 기준으로 보여요. 아픈 사람이에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중심. 하나님의 가치관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게 제가 충격받은 본문이 하나 있어요. 욥기 38장 26절을 보니까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하나님이거든요. 사람 없어요. 근데 광야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고요. 이 얘기를 듣고 욥이 아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 무익함도 창조계의 숨은 가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해보면은 중증환우들, 유전병 환자들, 노숙하시는 분들, 우리 가치관으로 봐서는 귀해 보이지 않는 그런 무가치하게 보이는 그분들도 창조 세계에서는 숨은 가치가 있다. 나의 셈법은 능력, 업적, 효율성, 이게 우리 셈법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은 선하심, 관대하심, 자비, 돌봄, 이런 게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알아요. 이거를 끊임없이 훈련하며 살아가는 과제가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4: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계산할 때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서 합니다. 자기 실력, 자기 역량, 건강, 남은 시간, 그걸 잘 조합해서 나름 계산하는 게 인간의 계산이라면 하나님은 항상 이걸 초월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예가 모세인데, 모세가 구약에 이제 시편 하나 썼죠. 90편에 이렇게 씁니다. 사람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목사님에서 80임
2: 죄송합니다. 강건.
5: 강건.

0: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좀 아주 큰 그런 틀을 갖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산법 같습니다.
1: 우리들의 계산은 코앞의 사건만 보고 눈앞의 것의 크기만 따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를 보시고 그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그래서 나만 보든 나가 이웃을 보게 하고 오늘만 보든 나를 내일을 준비하며 모레를 보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 아, 오늘도 많이 배우고 무릎을 탁 치며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이게 현실에 돌아가면 생활에 왜 적용이 안 되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하늘 상급을 줬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셈법대로 좀 살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다른 셈을 살고 있는 걸까 콕콕 집어보면 좋겠고요. 하늘 계산기 꺼내서 좀 두드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전국표 브로맨스 계산기로 준비했습니다. 네,
4: 차원이 다른 하나님 셈법의 신비를 깨닫기 위한 질문 타임!
3: 인공지능까지 나온 고도의 계산법이 발달한 이 시대예요. 이건 목사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셈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반을 셈하신다면 어디까지 계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0: 네, 번영의 역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UN에서 모여서 아프리카 가난을 좀 해결해 보자. 그 책에 나올 당시에 4조 달러를 이제 투자한 거죠. 어마어마한 4조 달러면 4천조 원. 우리나라 예산의 10년치를 갖다 부은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난하고. 왜? 사람의 생각이 안 바뀌고 사람의 속이 안 바뀐 채로 우물 파도 돈 갖다 줘도 이 계산이 틀리더라는 얘기죠. 대조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가나 아프리카 가나랑 우리나라랑 GDP가 똑같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프리카의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1천만 성도가 교회 붕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셈법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십일조라든지 또는 물질에 관한 간증들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그래서 인구 대비 어쩌면 하나님의 셈법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성도들이 많고 그걸로 인해서 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풍성함이 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좋은 대비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도하시죠?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알고 계셨더라. 목적지가 어디죠? 영혼입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떨어뜨리고 궤도에 올리는데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영원히 왕노릇할 하늘나라의 궤도를 올리시기 위해서 치밀하게 우리의 약점도 체질도 우리의 실수도 모든 것을 계산하시면서 우리를 치밀하게 인도하고 계신 분이시죠. 빅픽처를 갖고 계시면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계산해 놓으시고 우리를 저 하늘나라 우리의 본 모습으로 궤도에 올리시려고 치밀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다. 뭐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4: 그리고 차준희 목사님, 나중에 온 사람한테도 아침부터 일한 만큼의 품삯을 줘라. 그리고 또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가 없으면 그 한 마리를 찾아야지 소외는 못 시킨다. 뭐 그렇게 얘기 그리고 성경에도 말씀이 써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교회에서나 가능한 거지. 이 전쟁 같은 일터나 뭐 사회생활이나 일상에서는 맞아. 그런 게 너무 어렵거든요. 솔직히 억울한 생각도 들기도 할 거고 내 본전에 대한 생각도 들 거고 그 늦게 온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하니까요. 근데 뭐 결국엔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거다 라고 생각하면 쉽지만 그것보다 내 의의가 드러나는 순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걸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 삶의 영역에서

0: 모든 부분에서 그런 세법을 적용하면서 살라고 요구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저는 살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2: 어렵지만
0: 무릎을 다. 네.
1: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와 일터를 구분시키는 거.
3: 다르다.
1: 네, 그거는 교회에서나 하는 얘기지. 일터는 다른데. 목사님이 우리 직장 다녀보세요. 설교대로 사실 수 있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 하늘나라 백성이 돼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라고 하는 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한 사람의 인격적 변화고 세계관의 변화예요. 완전히 내면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1차적으로 한 개인의 인성 안에서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이런 변화는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그가 서 있는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영성은 다 교회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분위기가 사라져. 다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 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만 떠나면 이제 또 세상에 가면을 써야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면 두 개 쓰고 살 건가 얘기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도 좀 몸이 좀 불편해서 그런지 학교 안에 좀 불편하거나 힘든 사람들은 제가 더 시선이 가거든요. 어떤 신대원 논우 중에 한 분이 손 마디, 그 다음에 무릎, 마디가 다, 마디 류마티스인가요? 그런 것 때문에 관절. 잘 걷지도 못하고 글씨도 못 쓰고 이러는데 그냥 차만 간신히 타고 이렇게 오시는 분인데 우리 대학원관이 있었는데 거기는 엘베가 있었어요. 거기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신학관으로 통폐합이 돼가지고 5층인데 일로 다 대학원생들도 함께 모였는데 왜 엘베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수소문했어요. 왜 이번 학기 휴학하셨냐 그랬더니 자기는 1층밖에 못 올라간다고. 근데 필수 과목이 4, 5층으로 배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 학교에다가 회의를 소집했어요. 교수 회의를. 이거는 신학대학으로서 있을 수가 없다. 그 학생 하나를 위해서 모든 필수 과목은 1층으로 배치하자. 그래가지고 그 학생을 위해서 1층으로 다 배치했어요.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1층에서 하니까는 오시라고. 그렇게 오게 되었고. 그냥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눈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힘든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그거 하나하나 해내는 거. 물론 제 재정도 들어가고 왜 혼자서 이렇게 설치냐고 영분을 하지 왜 이렇게 이러면 안 되냐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안 그럴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제일 얘기하는 게 우리가 모든 기준을 좀 약자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자. 어려운 사람들 약자의 보폭으로 좀 살아보자. 그래서 제가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 저는 한 계단밖에 못 올라가거든요. 높은 분하고 갈 때 미안했어요. 근데 학생들하고 가면은 당당해요. 학생들이 다 제 보폭에 맞춰요. 모든 학생들이 한 칸씩밖에 안 가요. 한 칸씩밖에. 처음에는 미안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이걸 배워라. 너보다 보폭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네가 맞춰줘야지 그 사람이 못 맞춘다. 그게 참. 얼마나 멋있니. 그렇잖아요. 계단에서 많은 학생들이 한 칸씩밖에 안 올라가요. 제가 있으면. 저는 그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게 배우는 거다. 인생의 보폭은 빠른 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3: 그쵸.
1: 내 영혼의 속도만큼 천천히 천천히 내 옆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손잡고 한 폭 한 폭 이렇게 걸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세법.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직장에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4: 그러면 우리 셈법대로 했다가 고생길 가고 낭패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추월하지 않고 분별하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종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추월차선 말고 분별차선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5: 좀 앞차만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분별하는 하나의 법은 없다. 무슨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으실까? 맞아요? 내가 교회만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요는 내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고집부리지 말고

0: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맞는지. 물론 그 판단조차도 정확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포지션, 나의 그 자세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추월하지 않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고 순응하고 순종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의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하나님께 가서 그러자고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니다.
1: 아멘. 오늘 또 알게 된 차이가 하나님의 셈법은 가슴으로 하는데 우리 사람들의 셈법은 머리로 한다는 거 그걸 또 깨닫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셈법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오늘 그 차이를 좀 명확히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2: 분명히 나와 다른 하나님의 셈하심으로 우리가 혼쭐이 나기도 하고 또 큰 은혜를 누리기도 하는데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어떤 셈하심을 경험하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셈법대로 사는 그게 수학이니까 공식이 또 필요해요. 셈법, 하나님의 셈법 공식 좀 알려주시면 저도 잘 배워서 적용하겠습니다.
3: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셈법이 나의 셈법이랑 다르다 이걸 경험한, 조금 유치하지만 조금 제 젊었을 때 경험을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27살 때 신학대학원 1학년 때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계 선교대, 로잔 세계 선교대라는 게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뭐 우리나라 대표 목사님들이 가는 곳인데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소원이 생겨서 제가 여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마음속에 야, 심어야지 주지 그러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런 감동이 와서 그럼 어떻게 심어야지 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의 그 학생 하나가 영어 성경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제가 총 재산이 얼마인가 보니까 2만 원 있더라고요. 그 2만 원을 들고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갔으면 근데 영어 성경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만 원짜리가 있고 2만 원짜리가 있고. 제가 얼마짜리 샀을 것 같으세요?
2: 2만 원짜리.
3: 만 원짜리 샀어요. 아니,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갖고 이제 만 원짜리 사가지고 이거 줘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자꾸 이제 만나자는 연락이 오셔갖고 만나자마자 은행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네 위해서 어저께부터 돈을 주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서 이렇게 봉투를 찾아서 저를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유, 그렇지 않은데 필리핀 가고 싶어서 기도 중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인사드리고 이렇게 버스 타고 오는데 궁금하잖아요, 얼만지. 그래갖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2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필리핀 왕복 비행기가 24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그걸로 이제 비행기 값하고 이것저것 챙겨서 하여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아주 많은 그러한 은혜를 받고 기적같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제가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실 때 워싱턴에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부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아이 목사님이 그때 나 청년 시절에 나 필리핀 처음 갈 때 나한테 20만 원 이렇게 헌금해 주셨다. 참 좋은 목사님이다. 했더니 이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앞에 딱 나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 자기가 날 데리고 은행에 갔을 때 머릿속에 숫자가 두 개 있을 때 20만 원, 40만 원. 근데 40만 원을 주려다가 자기도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딱 깨달은 게 아유, 그때 나 2만 원짜리 성경 사줬으면 40만 원이었을 텐데. 조금 유치하지만 그 얘기를 하고 우리 성도들과 다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 아까 공식 얘기하달라고 했죠?
2: 네, 공식.
3: 헷갈릴 땐 무조건 많은 것이죠.
2: 많은 것이죠.
1: 역시 하나님 후하시네요.
4: 아, 현명하시네.
1: 임종수 목사님.
0: 예, 저는 뭐 잘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지루한 세월을 줄 때

0: 예, 좋아요. 그러진 못했어도 불평까지 할 만한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순응하면서 최선을 다하자.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마신 뭐 일일이 여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은 생애 속에서 굉장히 많았고 그 많았던 것은 특히 제가 목회자 되기 전보다 목회자 된 후에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아가지고 한 번은 어느 분이 저보고 집회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 나 집회 안 가는 줄 알잖아. 혹시 뭐 어떤 세미나는 가는데 나 부흥 집회 못 가 그랬더니 낯설은 사람인데 전화하면서 아니 연세가 60이나 넘으신 분이 간증할 것도 없어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크게 얻어맞았는지. 그 순간 다른 말 하지 못하고 예 가지요 하고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가득 큰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셈. 난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곰곰이 따지면서 계산하니까 차마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1: 요나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많이 배우거든요. 요나가 가고 싶은 것은 다시스였고 요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니느웨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가 가고 싶은 다시스를 막으셨고 너를 필요로 하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선택지 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셈법에 맞을까? 그럴 때 저는 요 공식을 가끔 적용해 봐요. 과연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일까?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 내가 주어가 아니고 내가 목적어인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아닐까? 최근에 어느 그 좀 큰 교회에서 저한테 목사 청빙이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원래 신학교를 들어갈 때 저는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았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갔어요. 네. 그래서 한동안 고민 많았어요. 불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난 안 불렀는데요. 이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내가 가고 싶어서 갔어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근데 가서 봤더니 교수님들 중에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건 교수보다 학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자면은 공부 조금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학자로 턴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했죠. 우리 친구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공부 빼고. 우리는 다 잘해. 공부 빼고. 그러니까 너는 우리 동기들 대표로 공부만 해. 그래서 동기들이 장학금을 모아줘가지고도 서포트해줬거든요. 그래서 정말 할 줄 아는 게 잘은 못하지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32살에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 33살에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교수 생활 지금 28년, 9년째 하고 있는데 언제부턴지 내가 이러려고 신학 공부했나? 나는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거에 대한 한 10년 전부터 그게 계속해서 마음속에 짐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교수들은요 졸업식 날이 가장 쓸쓸해요. 네, 학생들은 뭐 좋고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고 뭐 그러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 그러잖아요. 우린 다 끝나고 얼굴 빌려주고 끝나면은 교직원 식당 가가지고 맛없는 거 먹으면서 그리고 졸업시키면은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남는 거죠. 목회를 하면 서로 싸우지 않으면은 계속 교회 남아있다면 끝까지 볼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상처들이 있어서 나도 교회가 부르면 간다. 그래서 작정 기도를 지금 6년째 하고 있어요. 매일 교회 가서.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응답이죠. 응답이어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지금 결과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내가 가고 싶어서 해보시라 그랬다.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그렇게 기도해 온 건데 가라고 그런 거예요. 진짜 한 달 동안 진행이 돼가지고 결정이 났어요. 근데 아내가 가라 그랬는데 몸은 아니에요. 내 아내 몸이.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실핏줄 다 터지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는 자기도 대학 교수로 있는데 그 교회 가면은 목사 사모 역할이 주어지고 그 교회 가까이 이사 가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2: 변화가 있죠.
1: 예배 참석해야 되고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막 나는 가슴이 벅차가지고 한 달 동안 목회 준비만 했거든요.

0: 설교는 어떡하고 목회는 어떡하고 막 부풀어 올랐어요. 야, 드디어 목회 기회가 왔구나. 근데 아내는 가 그래놓고 잠 못 자고 있고.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석박사가죠. 그랬더니 교수님 가십시오. 기도했던 거니까 우리는 다 자퇴하겠습니다.
1: 자퇴하겠습니다.
2: 교수님 없이 안 된다.
0: 네. MDB는 목회자 과정이고 석박사 과정은 절 보고 온 그 학과정 학생이 30명 정도가 돼요. 제가 일일이 다 불러가지고 스카우 이게 불러온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걸 아니까 드디어 응답됐네요. 교수님 가십시오. 우리는 자퇴하고 쓰게 된 거죠. 어휴. 두 가지가 걸렸죠. 기도 다시 했죠. 그랬더니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것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이 기준을 적용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저를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내가 가장 소중했던 아내와 학생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3: 아직은.
0: 네, 그래서 연락을 드려서 그 교회에서는 역적이 됐고 내 아내는 내가 안 가기로 했어. 그랬더니 제 아내 고민은 막았다간 남편 목회를 막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보, 나는 당신하고 나하고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마음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줘도 내가 안 받았을 거야. 당신에게 응답이 온 걸로 믿을게. 안 가는 걸로. 그랬더니 당신 부담 갖지 마. 난 고맙게 생각할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교 가다가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한테. 여보,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34년째 사는데 처음 들었어요. 고맙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도 땡큐, 땡큐 쉔 이런 얘기만 들었지 고맙습니다
1: 3인칭 존칭으로
0: 그날부터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식을 마지막에 한번 또 이렇게 적용해 보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셈법을 아는 하나의 방식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았어요.
4: 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그 가늠할 수 없는 무한한 전능자시라는 걸 자주 잊고 사는데요. 내고집 부리면서 고생길 가지 마시고 하늘 계산법으로 턴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 인사는 계산 한번 제대로 하는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5: 모든 계산법에 앞서는 하나님의 셈법으로
6: 하나 되는 시간
7: 올보와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의 사슬을 끊으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플러스의 사슬을 이으려면 사랑이 필요하다. 자신의 인연을 아끼는 사람들은 대개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있다. 방송인 사유리의 에세이집 눈물을 닦고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를 약처럼 처방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화가 날 때 그에 걸맞는 시를 처방받아서 읽었다고 하니까 참 근사하지 않나요? 영국 엑시터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요, 시를 읽을 때 휴식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시뿐이 아니에요. 모든 예술은 우리 안에 경이로움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고 하니까 그림 한 점, 노래 한 곡도 지친 우리를 위한 예술 처방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한 노래 처방전 제가 가져왔거든요. 자, 첫 곡부터 써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 처방전 한웅재 나의 노래 속에 길이 있다면.

처방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분이 좋으셨다면 그 기쁨을 두 배로 더 크게 할 수 있는, 조금은 우울했다 하면은 그 우울을 싹 낫게 하는 그런 처방전이요. 오늘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좋은 곡들로 마음이 평안히 자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한홍재 나의 노래 속에 길이 있다면 첫 곡이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8시까지 함께해요. 비가 내려요. 예, 갑자기 뭐 예보는 돼 있었지만 많이 내립니다. 곳곳에서 또 좀 해갈이 될 수 있게 비가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때 꼭 맞게 이렇게 비를 주심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조금 더 내려서 예, 목말랐던 돼지가 아주 또 막꽃을 피우려는 그런 생명들이 예, 충분히 이 물을 흡입할 수 있게 그렇게 왔으면 좋겠고요. 비와 관련된 노래를 또 오늘 많이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소리엘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비가 내리네.

호야마 민님이 신청하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나목과 지미선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저 갑자기 명의가 됐어요. 처방전 예, 잘 지금 지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다고 칭찬도 받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요나의 이야기고요. 제임스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이 곡과 함께 예, 이 곡은 멋쟁이님이 신청하셨고요. 어떤 곡을 이으면 좋을까? 퇴근하며 듣는 당양로는 저의 휴식입니다. 루비사랑님도 오셨네요. 비 오는 수요일 얘기를 다들 많이 하세요. 예, 아까 보니까 사평로에 그 비 오는 수요일에 빨간 장미를 그 곡을 걸어놓으셨더라고요. 오늘 그 곡 나갔어요? 걸어놓기만 하셨나? 네, 일단 멋쟁이님이 신청하신 곡 듣고 예, 계속 여러분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유나의 이야기.

장지영님과 함께 목마른 사슴. 그 전에 수원시립합창단의 참 좋으신 주님 들으셨고요. 진의 목소리로 목마른 사슴 이어서 함께 했습니다. 아라도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처방전 제대로 받은 듯 합니다. 일요일에 딸아이가 결혼을 해요. 오늘 오전까지는 잘 지냈거든요. 근데 비가 와서 그런 건가? 조금 전에 먼저 딸 시집 보낸 사촌 언니 축하 글 받고는 갑자기 마음이

허유동이 치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제서야 실감이 나는 건지 감정이 이상해져요. 찬양 들으면서 마음 다스려 보겠습니다. 당연하죠.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까요?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그냥 상상만

그동안에 키우면서 경험했던 일, 또 함께 누렸던 것들, 또 나눴던 얘기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갈 것 같고요. 잘 살겠지라는 믿음과 잘 살까라는 염려가 동시에 공존하는, 그리고 또 엄마가 될 딸을 바라보는 그 마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니 그러겠어요. 예, 당연히 지금은 요동치는 게 당연하고 이상한 것도 당연합니다. 딱 아라도님께 맞을 그런 곡이 있어서 처방전으로 진짜 가져왔는데 같이 들을까요? 김요한 자녀.

김요한의 자녀를 신청했는데 우리 청취자분 중에 김요한 님이 계시거든요. 전주에 계시는데 비가 많이 내린다고 버스 안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가니까 좋아요 하셨어요. 네.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우리 모든 청취자들과 같이 또 들었습니다. 김요한의 자녀였고요. 예람없이 모든 걸음 대신에 자녀의 모든 걸음, 부모의 모든 걸음, 주님께서 이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길 바라며 허유미님이 신청하신 곡 예람없이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메시 운동화, 오늘은 안 되는데 메시 운동화 신고 출근했는데 폭삭 젖었수다. 오기님, 여기 광주인데요. 비가 시원하니 내려서 논에 물대기 좋은 담비입니다. 야근하면서 은혜로운 찬양 함께하니까 힘이 나요. 아유, 감사한 일이네요. 야근할 때 좀 힘든데 또 피곤한데 예, 찬양이 힘이 된다니 감사한 일입니다. 행복한 요한나님과 함께 들을까요? 사랑이야기 이제 다시.

루비사랑님과 함께 손승연 너무 늦은 건가요? 들었고요. 자, 1부 끝곡. 예, 1부 끝곡의 처방은 아타카님의 신청곡으로 처방하겠습니다. Like a Rain, 타이니 에코가 부르고요. 잠시 후 2부 7시 옵니다.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자라면서 얻은 교훈 중 한 가지는 항상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자신의 목표를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사실이 아닌 공격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미셸 오바마의 비판에 담담하게, 시선에서 자유롭게 중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비와 관련된 노래도 2부에 이어집니다. 이길승의 제주 비 이 곡을 들었고요. 그 전에 오세연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제 추천곡이고 제주 비는 금방 봤거든요. 화이트 모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뭔가 물건을 잘 놔둔다고 해놓고 이렇게 깜빡깜빡하니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오셨고요. 아도니스님 그리고 혜즈로님 이 시간 기다려진다고 하셨고 아도니스님은 이제 오늘 오랜만에 앞자리로 오셨어요. 예, 딱 자리 사수하세요. 최여사님 또 스마일님도 오셨습니다. 딸하고 KTX 타고 여수 여행 갑니다. 음악 잘 듣고 있어요. 삼청국녀님, 야 따님이랑 여수 여행이라니. 그러면 하루 코스로는 아니고 1박 2일? 예, 쉽지 않은데. 많은 얘기 나누시고요. 또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아이들은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까 아라도우님께서 주님께서 부족한 제게 맡겨준 보석 같은 아이가 바로 저희 딸이에요. 심장이 좋지 못한 엄마를 위해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순둥이더니 아기 때도 잘 먹고 잘 자서 감사했죠. 지금껏 너무 잘 자랐고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혜야,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며 영원히 사랑해. 아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주변에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리라 믿고요. 또 아마 이제 결혼을 하면 엄마가 이렇게 날 키웠지, 이렇게 또 날 정성을 들여 키웠지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또 그 사랑을 지혜님의 자녀에게 나눠줄 거고요. 풀꽃님, 종일 내리는 단비에 고마운 마음으로 비 준비하시니 들려주고 싶어요. 네, 이 곡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 비 준비하시니가 여러 버전이 있는데 오늘은 Way Home 앨범에서 들려드리고요. 프리지아님이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찬양대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디카시 공부로 시 쓰고 있는데 예수라는 거 맞죠? 아유,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예수라시는 거 맞고요. 2969번님이 비가 오면 곡식들이 파릇파릇해지고 왈츠의 춤을 추고 있어요. 저희 쉼터에 고추, 가지, 감자 엄청 심었거든요. 그동안 가물어서 자라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비가 내리니까 왈츠를 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만에 담비인지 어제 오이, 가지 그리고 유실수 나무에 진딧물약 주고 난 후 살 것 같다고. 아, 좋아 좋아. 여기 춤추듯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연이. 예,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이 저에게 다시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웨이홈 비 준비하시니

사랑하오님과 함께 맞아요. 이런 날 비오는 날 날씨가 변덕 부리는 날 감기 걸리기 쉽죠. 사랑하오님 당양로 가족들 감기 걸리지 말라고 적으신 거예요. 가우치 워십 회중 찬양이었고요. 그 전에 웨이홈 비 준비하시니 들었습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신청해 봅니다. 그냥 자리 될 때 예, 부탁드려요.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들려드려야죠. 예수 전도단 앨범에서 들을까요?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요.

시편 21편 주의 사랑, 스위스로 김영우가 부른 곡 들었습니다. 이 곡이 7658번님께는 뭐랄까 최고의 처방전? 네. 쿨함데어 70님 오셨어요. 버스가 안 옵니다. 그래도 당양로가 있어서 내리는 비도 운치가 있어서 좋아요. 예, 이런 긍정의 힘 좋습니다. 세라벨님,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라디오 음악 듣기거든요. 퇴근 후에 집 앞에 파킹하고 당양도 들으면서 다다닥, 아니 이렇게 아니야. 다닥 다닥 다닥. 예, 빗소리 들으면서 찬양 들으니까

행복해요. 이런저런 생각 중에 작년에 가뭄으로 강릉 쪽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이 비가 그때 내렸다면 좋았겠다라는 또 생각들을 해봅니다. 올해 속초로 지난주인가 여행 갔다 온 지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바닥이 호수 같은 곳에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가물었다고. 그러니까 비 보는 제 마음이 완전 달라지는 거 있죠. 우산 들고 옷 다 젖고 오늘따라 또 긴 치마를 입어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도 불편함이 아니라 아 이렇게 비가 내려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됐거든요. UAP보험님 레인부츠 신고 나왔어요. 일부러 물 웅덩이에 가서 첨벙첨벙하며 걷고 있습니다. 어머나 동심으로 돌아가셨구나. Singing in the Rain이라는 곡이 또 이런 그 장면을 담고 있어서 예. 주변에 사람 없으면 한번 노래와 함께. 동백나무님 오늘 평소보다 퇴근이 좀 늦었거든요. 비가 오니까 어제와 다르게 기온이 널뛰기를 하니 감기 조심하세요. 어제 더웠죠.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싸늘합니다. 동백나무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쁜아님 빗사이로 피해서 잘 도착했어요. 옛날에 빗사이로 막가. 세상에서 제일 날씬한 사람 이름이 뭐게? 비사이로 막가 이러면서 놀았는데 그죠? 남은 시간 두 배로 은혜 누리겠습니다. 아멘. 배영호의 감사 안젤라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좋은 영의 목소리 예 감사합니다.

존영, 배영호가 부른 감사였습니다. 뽀꾸레미님 맞아요. 제주도 다녀오셨었죠? 어제까지 머물렀던 제주는 맑은 하늘, 구름 낀 하늘, 비 오는 하늘, 다양한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벌써 그리워집니다. 제주 바다, 제주 하늘. 항상 그립죠. 맞아요. 어제 방송 끝날 때 아주 막 급하게는 아니고요.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미 끝곡을 걸어놔서 들려드리지 못했거든요. 오늘 들려드린다고 약속드려서 가져왔어요. 6270번님 계실까요? DK 소울 받아주셔서.

디케이 소울 받아주셔서 들었고요. 아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들어왔는데요. 안젤라님은 셋째 딸, 딸의 셋째 시험관 아기 쌍둥이가 아니길 이렇게 좀 바라셨대요. 따님이 이제 많이 힘드니까 갑자기 쌍둥이가 또 생기면. 근데 예, 태명이 지동입니다. 5주 됐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지동이 건강하게 자라서 또 세상 빛 보는 그날 우리 당영도 가족도 함께 기다립니다. 죄악돌 사랑님, 2025년 3월 오륜교회에서 결혼한 딸 가정에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내일 오전에 태어납니다. 할머니가 되는데 진짜 내일 새벽 기도를 굶이 와서 또 드릴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노산이라 힘 좀 염려는 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셔서 맡기고 기도드리니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멘. 그럼요. 염려할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언제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 드디어 주약돌 사랑님이 할머니가 되세요. 그 귀한 생명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 내일이 생일이겠군요. 그럼 5월 21일 예 가정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아이를 우리도 함께 기다립니다. 음악은님이 당향도도 보이는 라디오 하면 좋은데 그러게요. 제가 오늘 외출을 할 일이 있어서 잠깐 시간 그 2시간 휴가를 내고 어딜 다녀와서 청성들여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은 좋긴 한데 고샘마음님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지난 저녁의 소나기 정말 감사한 담비였습니다. 아멘. 영심이조님은 여수의 상화도 아웃리치에 지금 가 계신 거네요. 잠깐만요. 아웃리치로 왔어. 예. 인천 도화감리교회에서 낙도섬 상화도에 신바람 선교회 김용태 목사님을 통해서 상화도 주민들께 방충망 전등 설치 주문 받은 게 25가정인데 30가정이 넘게 설치를 받으셨대요. 또 준비해간 전등은 상화교회 목사님께 전달받고 전달해 드리고 이 방충망이 손으로 살짝만 눌러도 부스러지는 걸 보면 바닷가 염분

한몫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고요. 성교 보고합니다 하셨어요. 귀한 일 하십니다. 영심이조님. 예, 그 손길이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정아짱님은 엄마 큰이모랑 남해 놀러 왔어요.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계세요. 사비공주님. 치과 신경치료하고 있는데 턱이 거의 1시간 정도 예, 이렇게 치료를 받느라 너무 힘드셨겠어요. 뭐든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살면서 더 깨닫게 되죠. 진짜 쉬운 거 없고 공짜가 없구나라는 거. 그래도 이는 오복 중 하나라고 하니까 잘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행지기님이 신청하신 주의 자매가 내려와 오늘 끝곡으로 준비해놨어요. 브라운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리고요. 열매님, 이게 얼마 만이에요? 찬양도 오늘 날씨와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고 고맙습니다. 아유, 이게 비가 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다이아노 잊지 않고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하면서, 브라운워십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함께 합니다. 리듬이 오늘 날씨 너무 맞죠? 네, 내일도 6시에 봬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때론 울고 때론 웃잖아. 온종일 울거나 웃을 수는 없잖아. 지금 그대 웃고 있는가? 그럼 크게 웃어라. 지금 그대 울고 있는가? 그럼 크게 울어라. 삶은 매 순간 열정을 다해 울고 웃는 것이다. 허허당에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며 그 열쇠를 맡기신 주님,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어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고개를 들어 더 멀리 보게 하소서. 이 작은 믿음을 서로 나누며 주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 찬송 함께합니다. 박은경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셨던 것을 우리도 보고 그분이 들은 것을 우리도 귀로 듣기 원합니다.

463장 찬송 신자 되기 원합니다. CBS 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울어도 못하네 김구삼의 찬양이고요. 주 예수 넓은 사랑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랄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요한의 찬양이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355장 찬송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카펠라 합창단의 곡으로 506장 찬송 준비했고요. LT방님이 신청하신 구주여 광풍이 일어 신재호의 찬양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청곡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조이포유 전역제 방송으로 토피넛 라떼님, 주님과 가치를 청해 주셨어요. 브라이언과 연희엘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하고요. 이어서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존 영의 하나님의 사랑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정규환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L 여성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옹기장의 찬양을 준비했고요. 이어서 위대하신 주를 334장 찬송입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0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은 믿음은 순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은 세상의 소리와 다릅니다. 위로부터 온 진리는 영원하며 그 진리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는다라는 말을 가볍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단순한 감정이나 고백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의 태도와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순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자가 진정으로 믿는 자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입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과 맞지 않아도 손해가 따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의 뜻에 따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순종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걷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주님께서는 그 길에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믿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과 선택, 삶의 방향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인지를 스스로 질문하며 성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을 통하여 증명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최현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명숙의 음성으로 어서 돌아오오 그리고 명지 홀리보이스가 부른 여호와 우리 주여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고다르크님, 미국 조지아에서 퇴근 후에 조용히 듣고 있는데 마음이 참 평안해집니다. 오늘도 따뜻한 진행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방송 통해 많은 위로받고 있다고 문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시니 저도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아, 소망이님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건강이 요즘 좋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건강 회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좋으신지는 알 수 없지만 소망이님 건강 잘 회복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신예숙님께서는 송정미의 찬양을 신청곡으로 적어주셨어요. 준비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부제가 시편 139편입니다. 이어서 예수전도단의 비전 진희사랑님의 신청곡까지 함께합니다.

새벽마다 김소진 로를 걷는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경의선 철길과 나란히 걷는 김소진 로를 따라 개나리꽃, 산당화, 벚꽃, 살구꽃, 매실꽃, 꽃사과나무꽃, 라일락, 조팝나무꽃 순서대로 피고 지고 자꾸 피고 지면 찔레꽃도 하얗게 덩달아 피어나서 벚지도 까맣게 익어가던 거였다. 그 사내가 물끄러미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 건너 건너로 반가운 눈인사나 나누던 나는 그저 잘 익은 벚지 한 움큼 건네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찔레꽃 주변에서 서성거려 보는 것이다.

윤중호의 김소진 로에서 가운데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꽃을 보며 서성일 여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계절이 바뀌는 듯 합니다. 새벽에 서늘한 저녁 시간에 잃어버린 계절을 되짚어 봅니다.

백나목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저장미꽃 위에 이슬. 이어서 구세군 노래 선교단의 아름다운 하늘과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아나의 혼인잔치 유창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4: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 6947번께서 신청하신 곡을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격주로 주간 야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 근무할 때 항상 방송 듣고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환경에 이제 많이 적응했음에 감사드리고 다양하게 변화

여호와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항상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담대하라를 정해주셨어요. 우리 모두 말씀대로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0: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조선 왕조의 능 주변 숲길이 한시적으로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인 조선 왕릉 숲길은 평소에도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라 그런지 오래된 나무 사이를 걷는 시간 자체가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숲은 조용하게 쉼의 시간을 건넨 것 같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공간에서 창조의 질서와 시간의 깊이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조용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만이라도 마음의 걸음을 늦추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함께 바라보면 어떨까요? 박성욱의 CCM 캠프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still waters.
1: Forest Frankel의 쉘라로 박성욱의 CCM 캠프 2016년 5월 20일 문을 열었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네요. 우리말로 바꿔서 읽어본다면 잠시 말하지 말고 눈을 감고 모든 걸 맡겨 쉘라. 노래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이 순간들이 중요한 거야. 가끔은 잠시 말하지 말고 눈을 감고 모든 걸 맡겨. 그리고 가사 중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나는 문제가 생기면 챗GPT가 아니라 예수님께 말을 걸어. 이런 말이 있어요. If I got a problem, I'm talking to Jesus, not ChatGPT.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노래 가사에 녹여 있는데 좋은데요. 네, 프랜스 프랭크. 요즘 해외 CCM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죠. 노래도 아주 편안하면서 우리 오늘 오프닝 읽은 것처럼 왕릉 주변의 숲길을 조용히 걷는 딱 비 온 뒤에 걷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박성호의 CCM 캠프 오늘 수요일 순서 여러분과 함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라디오로 레인보우 웹으로 CCM 캠프 유튜브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함께 들으시면서 2시간 걸어가시죠.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기도 제목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 열려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도 남길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자연스럽게 많이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광고 듣고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배달하겠습니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마이클 카드의 All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함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아이리시한 분위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씨에 딱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선곡이었다고 스스로 자평하면서 토닥토닥 하고 있습니다. 작은 빗방울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안녕합니다. 저는 오늘 뭐 비가 오는 날이어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오늘 수요일이니까 저희 아파트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날인데 비가 와가지고 잘 이렇게 정리 착착착 해서 주출 잘했습니다. 예쁜 나나님이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신청하는데 들려주시나요 하셨어요. 아유, 그럼요. 근데 신청곡이 도착을 안 했거든요. 예쁜 나나님. 어떤 곡을 원하시는지, 어떤 곡을 함께 우리 CCN 캠프에서 듣고 싶은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미연님도 사연을 주셨습니다. 딸이 교회 파자마 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했다는데 마음이 너무 감사하네요.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멀어서 제가 태워다 주기로 했는데 아이는 교회 학교 다니는 지 시간이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걱정이지만 허락해 주시는 부모님도 그리고 같이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다 뜻하신 게 있겠지요? 하셨습니다. 네, 어우, 교회 주일학교에서 파자마 파티라는 걸 하는군요. 오, 재밌겠는데요. 사실 이제는 아이들이 더 바쁜 시대가 되어서 시간을 길게 내서 뭐 여름 수련회를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기 좀 어려운 때가 되었는데 이렇게 짬짬이 정말 짬짬이 어떻게라도 한번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기획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담당 교육자분들 또 온 교회가 힘을 모아

사는 그 시간에 또 부모님들도 같이 이렇게 도와서 우리 아이를 통하여서 이 아이가 다른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파자마 파티. 아, 재밌겠는데요. 네, 막 맛있는 간식도 먹고 막 애들끼리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문턱을 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쏙 자리 잡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소울싱어즈의 노래 듣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그리고 지은영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하먼드 오르간의 소리가 아주 멋진, 그리고 거기에 정말 잘 어울리는 지은영의 목소리,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 들었습니다. 지은영 교수님이죠. 요즘은 부업으로, 부업이란 표현 요즘 잘 안 쓰죠. 부캐로 캠핑 유튜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캠핑도 하시고 또 노래도 한 줄 불러주시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아, 저도 캠핑 좀 가보면 좋겠다. 근데 캠핑 갔다가 밤 10시에는 꼭 돌아와야 되니까 멀리는 못 가겠어요. 그죠? 예쁜 나나님이, 아, 제가 신청하고 싶은 곡은요, 이윤화의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이 곡인데요. 오늘 비 오니 더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비 오는 날 이 윤화 씨의 목소리 정말 잘 어울리죠. 네. 이윤화 씨, 일본 문화선교사, 얼마 전에 또 독일에도 초청받아서 갔다 왔던데 세계를 다니라 바쁜 것 같습니다. 하늘바라기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이노스 합창단 버전으로 신청해요. 퇴근합니다. 집에 가면서 듣고 싶어요. 성가대에서 이번 주

하는데 곡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셨어요. 성가대에서 하는 아이누스 합창단이 원래 이 합창이죠. 네, 성가 합창단인데 CCN 캠프에서는 노래를 이렇게 가리지는 않지만 보통 이렇게 정통 성가나 합창곡은 많이 안 들었는데 오늘 뭐 이렇게 신청해 주시니까 들어보죠. 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4503번님이 어제 방송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부르신 분이 누군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은혜로웠어요.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어제 CCN 캠프에서 방송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은 조찬미의 목소리였어요. 조찬미 씨 노래 정말 잘하죠. 요괴뱃의 노래를 부른 그 조찬미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노래가 나갔을 때 곡 제목이나 가수가 궁금하신 적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레인보우 앱에 보시면 실시간으로 선곡표가 착착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곡에는 여러분이 하트를 눌러주시면 되겠다. 그 하트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하트를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CBS 뮤직 차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요, 팝, CCM 이 세 분야로 저희가 발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네. 참여가 없으면 저희가 뭐 저희끼리 방송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선거표, 레인보우 선거표 꼭 참고해 주세요. 자, 나무 자전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와 같은 땐 그리고 알리의 노래가 같이 이어집니다.

이연아의 목소리로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제이워십 앨범에 있는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신청곡 보내신 분 잘 들었죠? 네. 다음에 이렇게 신청곡 보내실 때 한 번에 보내주세요. 인사말, 신청곡, 그리고 곡을 듣고 싶은 뭐 사연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가능하면 빨리빨리 보내드립니다. 비공개로 사연이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연이 왜 비공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보낸지 너무 말하고 싶네요. 너무 좋은 찬양으로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비공개로 보내셨어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왜 비공개로 보내십니까? 모든 분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지.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말씀드리죠. 제가 뭐 좋은 목소리나 뛰어난 발음으로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넓은 마음으로, 정말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으로, 백두산보다 높은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저희 이 시간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렇게 좋은 찬양으로 들리는 거죠. 물론 우리 CCM 아티스트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좋은 음악 꾸준히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노래를 순서대로 보내드리는 그 정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물쭈물하지 말자님께서 오셨어요. 참여하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참여도 감사하고 은혜 받는 것, 나눠주신 것은 더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키리님께서 긴 사연을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큰일 날 뻔했네요. 오늘 오전에 시내 대로변에서 우측에서 갑자기 차가 나오는 걸 보고 크락션을 치면서 운전석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서 피했어요. 충돌 사고가 날 뻔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곡은 마커스 워십의 감사함으로입니다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비 올 때 운전 특히 아침에 또 뭐 출근길에 조심해야죠. 늘 방어 운전. 네. 운전대를 잡고 차에 앉으면 차 안에서 있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뭐 정말 잊지 마시고 주변을 살피면서 전방, 후방, 좌측, 우측, 대각선 뒤 이렇게 해서 어느 쪽에서 차가 오는지 계속 돌아보면서 운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요즘은 뭐 운전 보조하는 장치도 있고 해서 자율주행도 있고 해서 좀 편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더 운전석에서는 아주 조심조심 그리고 안전운전 언제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방어운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키리님 오늘 고생하셨겠네요. 깜짝 놀라셨겠네요. 네. 이제 긴장은 잘 많이 풀리셨죠? 네. 신청곡 제가 2부에 보내드릴게요. 자, 앞에 신청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이노스 합창단 곡 신청하신 분 하늘바라기님 듣고 계시죠? 이왕 그렇게 된 거 합창 노래가 좀 이어지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볼까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네, 아이노스 합창단의 노래에 이어서 클래식 콰이어 그리고 1000번째 노래 합창 버전으로 3곡 이어듣습니다.

고정민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함께 들었고요. 2569번님이 주품에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사연은 2부에 소개해 드립니다. 2부로 함께 가시죠.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근심하지 말라. 마음이 유쾌하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말라. 오랫동안 무사하다고 너무 믿지 말 것이며 처음 맞는 어려움을 꺼리지 말라. 첫 변화가 지나가면 다음 변화는 오히려 쉽게 오는 법이다. 최근담의 한 대목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충성해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충한 자는 큰 것도 불충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자기의 건강, 자기의 지식, 자기의 영혼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있는 것, 내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책을 얼마나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자기의 영혼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가 충성해야 될 곳이 뭐예요? 나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자꾸만 아프고 힘들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조금 더, 때로는 한국 우리 문화는 좀 이기적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좋은 건 먹고요.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내 몸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이 몸으로 충성하기 때문에 내 영양분, 영적인 영양분, 또 이때 육체적인 영양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가정에 충성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에요. 가정은 귀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일 때문에, 어쩌면 이 땅에서 허덕거리고 사느라고 우리들의 자식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제대로 돌볼 시간이 어쩌면 없어요. 우리들의 자식에게 얼만큼 시간을 내어주십니까? 내 아이하고 내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기도 시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기도 몇 분 하십니까? 일주일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새벽 기도 하십니까? 금요 기도 모임 하십니까? 라는 말들은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내가 내 자녀들과 얼마나 대화를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 아이들하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핸드폰도 내려놓고 TV도 끄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남편하고 대화 얼마나 하십니까? 남편이 돈 벌어오는 기계처럼 보이십니까? 그 돈 벌어오는 기계가 그 기계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괜히 무능해 보이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 아내는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그런 여편네입니까? 어쩌면 내 동역자고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까?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바깥에서 아무리 성공해도요, 어렵습니다. 허전합니다. 가정 소중해야 돼요. 가정으로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룹 카톡도 있고요. 요즘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것 계획해 보셨나요? 1년 계획 세우는데요, 내가 내 가족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 해보셨냐고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가정이 내가 충성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CBS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은 행복으로 할래.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목요일 수요일 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아유, 내일이 목요일이죠? 네, 1시간 남았습니다. 수요일 밤 2부 문을 열었어요. 1시간 더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라디오로, 레인보우 앱으로, CCM 캠프 유튜브로 듣고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문자 샵 1212 열려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로 신청곡과 사연, 뭐 고민상담, 기도 제목들 보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고 듣고 2부의 첫 곡은 뉴 CCM이죠. 새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2부의 시작은 언제나 뉴 CCM 새노래와 함께하죠. 오늘도 새노래 한 곡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듣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새노래는요, 나를 아느사, 서근영의 곡, 오은의 목소리예요. 서근영 작곡가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그런 길고 긴 광야와 같은 시간에도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원하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어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작사 작곡 서근영, 노래는 오은, 전체 프로듀서는 이권희 씨가 함께 했네요. 자, 오늘의 뉴 GCM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의 뉴시스템 서근영의 곡 나를 아는 사 오은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네요. 언제 들어도 이 오은 씨의 목소리는 참 편안하고 말이죠. 네. 노래하는데 이렇게 힘든 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쉽게 부를 리는 없는데 아 참 놀라운 분입니다. 네. 오은 씨의 목소리였어요. 오늘의 뉴시스템 나를 아는 사 노래가 듣고 마음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면 레인보우 선곡표의 하트를 꾹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듣고 나누고 할 수 있으니까요. 아, 아까 1부 끝에 소개 못해드린 사연 나눠드립니다. 2569번님 오늘도 청년부 중보기도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비오는 날 라디오를 들으니 분위기도 좋고 마음도 참 편하네요. 집에 도착하면 라디오가 잘 안 잡혀서 차를 잠시 세워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제 신청곡은 주품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아 오늘 수요일 청년부 모임이 있었군요. 청년부 중보기도 모임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많이 서로 나누나요? 뭐 건강 또 뭐 진로 공부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아름다운 짝에 대한 비전들 소망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같이 많이 많이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라디오가 잘 안 잡히시면요. 레인보우 앱을 딱 설치하십시오. 요즘은 블루투스로 차에도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라디오가 안 잡히는 곳에서도 깨끗한 음질로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앱 지금 바로 설치해 주세요. 봄보로봄님 오셨어요. 비가 종일 많이 와요. 단비 맞지요? 나뭇잎들이 비를 맞아서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오늘 단비예요, 단비. 비가 많이 오긴 하는데 막 그 여름 폭우처럼 막 빗방울들이 굵은 건 또 아니어서 가로수나 이렇게

비를 맞는 것들이 좀 촉촉하게 느껴지는. 예, 저는 오늘 베란다에 그래서 그 창, 그 이중창, 저희 아파트는 이중창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창을 열고 그 자리에다가 집에서 돌보고 있는 화분들 쫙 널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비도 축축히 맞고 이렇게 이렇게 쌓였던 먼지도 좀 닦아지고 그렇게 하라고 내놨는데 잘 자라겠죠? 네. 자, 우리 2부에도 좋은 찬양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도 사이사이 보내주세요. 쇽쇽쇽 제가 잘 배치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명식의 노래 듣습니다. 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들의 백합발을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이유가 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성균의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같이 들었습니다. 자, 싱싱 달리자님이 사연을 주셨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빗물에 넘어졌어요. 아이고, 다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런 다치지는 않으시고요. 어째요? 어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조심하셨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비 오는 날 주차장에서 차에서 떨어지는 빗물들이 이렇게 바닥에 고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심한다고 해도 이렇게 위험한 일이 있어요. 아이고, 많이.

안다치셨기를 바랍니다. 네. 8103번님이 주의 은혜라 손경민의 곡 듣고 싶어요. 제자훈련 숙제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애쓰십니다. 하셨어요. 아유, 제자훈련 숙제. 설교 요약인가요? 아니면 책 요약인가요? 묵상 노트인가요? 숙제로 하지 않고 숙제가 습관이 되고 또그 과제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 여사님 오셨네요. 일하면서 듣고 이제 입장합니다. 비가 와서 잠깐 보일러를 켰는데 따뜻하고 좋네요. 일하는 사이에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느낌이에요. 하셨습니다. 아, 저 오늘 같은 날 이제 살짝 난방 틀면 따뜻하니 좋죠. 지난주에 날이 좀 더웠잖아요. 그래서 뭐, 아, 이제 옷장들 싹 정리하신 분들 성급하게. 예. 이런 날은 조금 두꺼운 옷 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마음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뭐, 곧 계절은, 지나갑니다. 예. 여름이 오고 있어요. 이제 준비하시자고요. 1부의 신청곡이죠. 감사함으로 마커스의 노래, 그리고 날 위하여 십자가의 하은 조항선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주의 은혜라 김대환의 목소리로 같이 들었어요. 나무에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살아라 살아내라. 랜드 컬렉티브의 노래가 살짝 이어질 거예요.

랜드 컬렉티브의 Life is Beautiful 함께 들었고요. 이제 박성호의 CCM 캠프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 또 만나시죠. 오늘 끝곡 에덴스 브릿지의 Holy, Holy, Holy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내면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는 희미하기는 해도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하다. 따라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처음에는 혹시라도 그것이 어떤 극단적인 행위나 미친 짓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의지를 굳히고 신념을 키워가다 보면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깨닫게 된다. 건강한 이가 느끼는 희미하지만 단호한 반발심이 결국에는 인류의 주장과 관습을 넘어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0: BK 장광우의 음성으로 항상 기뻐하라 오늘 첫 곡 전해드렸는데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내 삶의 말씀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허유미 님도 제 삶의 지침서 같은 말씀이에요 라고 봄비가 내리는 수요일에 인사 나눠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봄비라고 하기에는 벌써 너무 지난 시간들이 여름에 가까워져서 여름을 빨리 부르는 그런 또 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 수요일. 자, 오늘 이렇게 빗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서 편안하게 축복송에 두 시간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리즈의 스카이 들으셨고요. 앞서 Y팀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였습니다. 오늘 뭐 아침 일찍부터 비가 와서 아무래도 중복되는 신청곡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비와 관련된 찬양도 제가 선곡해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정말 내리는 비 방울만큼 많은 여러분들의 신청곡, 특히 비와 관련된 신청곡이 예상이 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솔로몬님 비롯해서 청하신 분 계셨고요. 비 준비하시니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들으신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또 여러 곡들. 저는 실은 은혜비를 항상 제가 비 오는 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앞에 방송에서 혹시 중복됐을까 해서 봤더니 네. 다 들으셨네요, 벌써. 자, 오늘 이렇게 어떤 찬양으로 또 두 시간 열심히 전해드리면 좋을까 항상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벌새님, 비 오는 날도 우산 쓰고 산책했어요. 비 오지만 기쁨이 넘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어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오늘 또 결혼 기념일이 두 분이 연달아 들어오셨어요. 강수호 배우님은 결혼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끝까지 경주하기를 기도합니다. 혜지로님 결혼 26주년 되는 날 이상하게 기념일 전에는 싸우거나 냉전이 있어요. 마음이 오늘 날씨처럼 어두운 것 같아요. 남편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마음이 눈물 하셨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 이겨냈으니 앞으로도 잘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그 결혼 기념일에 두 분의 마음이 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기대치가 오히려 점점점 사라지면서 자기의 모습은 좀 덜 돌아보고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건 또 점점 커지는 것 같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좀 그런 이야기들이 감사가 넘치는 결혼기념일 사연을 평소에 많이 봤잖아요. 한 40년 되신 분들은 감사

압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지금 한 25년부터 30년 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자꾸만 이럴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자, 그래도 그 첫사랑을, 첫마음을 잘 회복하시기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웨이홈의 이씨가 이샤에게 준비했고요. 자, 그리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를 해외 찬송가로 준비했어요. 다이아나 레인의 Showers of Blessing 준비했습니다. 신혜숙님 신청하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Day by Day도 찾아두고 있을게요.

마크 그레이의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또 샤워스 오브 블레싱,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하셨고요. 이씨가 이샤에게 웨이홈의 찬양으로 오늘 결혼기념일 축하드리면서 전해드린 찬양이었습니다. 6817님께서 비 오는 날 축복송 들으니 더 좋아요. 오늘 저희 교구 목사님 생신이에요. 늘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애쓰시는 목사님을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찬양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찬양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입니다 하셨어요. 자, 임진현 찬양을 주여 주님의 이름이 찾아봤는데 이 곡은 새 앨범일까요? 오늘은 임진현, 박주연의 그분의 일하심은 이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은 옹기장의 찬양, 그리고 주나와 나, 우리 삶의 주님 계시네 이 찬양도 찾아둘게요.

주나와 나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또 옹기장이 찬양선교단의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임진현, 박주연 피처링 그분의 일하심은 전해드렸습니다. 1부 끝곡으로

0: Consecrate a fast. Call a sacred assembly.
1: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0: Gather the people, sanctify the congregation.
1: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히 하고.
0: Assemble the elders.
1: 장로를 모으며.
0: Gather the children and the nurses.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3: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1부에서도 비 관련 찬양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다행히도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운틴 사나님께서 창문 두드리며 찬양이 좋네요. 중복 때도 마냥 좋아요. 내리는 빗방울처럼 성령의 비를 내려 우리를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신청곡은 감사 써주셨어요. 이정희 님께서는 창문 너머로 보는 비 내리는 풍경 낭만 있는데 비 맞는 건 춥고 별로예요. 그래도 갑자기 더웠던 날씨를 식혀준다니까 고마운 단비라 반갑네요 하셔서 단비 드림싱어즈의 단비

0: 같은 주사랑을 2부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2262님도 그동안 가뭄으로 메말랐던 대지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속초 날씨 비가 내리고 있어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청하신 곡 두란노 경배와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기님께서 여기는 광주 모내기하라고 비가 시원하니 내리네요. 웃는 하루 되세요 하시며 믿음의 가정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해피 강사님 사랑하는 딸 체린이가 제주도 수학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에요. 체린이와 대관령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셔서 비행기 타고 오겠네요? 아닌가? 대관령 쪽이면은 그 이쪽으로 배 타고 올까요? 어쨌든 안전하게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의 앞부분은 비행기 기장 혹은 그 스튜어디스 안내 방송 이런 거잖아요.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그런 곡이 있어요. 안성진의 안전하게 우리 체린이 그리고 대관령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 안전하게 집으로 잘 돌아오기를 응원하며 찬양 전해드리고요. 지선의 감사 그리고 월드비전 한국 어린이 합창단 믿음의 가정 오기님 신청곡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성진 기장과 저희 승무원 일동은 더 안전하게 여러분을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성남님 정말 귀한 봉사 하셨네요. 섬기시는 중화동 성은교회 주방용 칼 18자루를 잘 갈고 왔습니다. 19년째 봉사 중입니다. 1년에 두세 번. 주방용 칼. 요거 정말 잘 정성스럽게 이게 날이 잘 사라져 있어야 일이 정말 수월해지잖아요. 귀한 섬김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주님은 언제나 나를 신청하신 곡 찬양하는 시인들 전해드렸고요. 앞서 월드비전 예전에는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했었죠. 월드비전 한국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믿음의 가정 지선의 감사 또 안성진 안전하게 전해드렸어요. 0128님께서 집을 정말 너무 근사한 카페로 꾸미셨네요. 사진을 보내주셔서 정겨운 빗소리에 그 차 한 잔 할 수 있는 그 집 카페를 아니 앞마당을 그렇게 꾸미셨어요. 너무 근사합니다. 또 들락날락하는 우리 댕댕이 손님까지 귀여워요. 아드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 신청하신 곡 디사이플스의 내 이름 아시죠? 전해드리고요. 쩌우기님께서 빨리 비가 내리는 날씨에 병원과 한의원 다녀왔어요. 운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왼쪽 마비라 뇌출혈로 인해서 비가 오면 많이 불편한데 그래도 운전이 가능해서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하시며 신청하신 아미의 터치 전해드릴게요.

이혁진의 2017년 버전 주가 일하시네 이어갔고요. 아미의 터치, 디사이플스의 내 이름 아시죠?도 들어보셨습니다. 최여사님께서 오늘도 찬양 들으며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기도도 하고 따뜻한 차도 마실 수 있는 호사도 누리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하다고 우리 일상에 감사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김미용님, 우리 교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열흘 기도회 하고 있어요.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더욱 주의 일 힘쓰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이 곡일까요? 파트모스 조정훈입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파트모스 조정훈의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들으셨고요. 끝곡은 Can't Live Without You라는 윌리엄 맥도웰의 해외 CCM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축복의 날 되시고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어른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묻고 아이는 자신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 이후로는 덧셈의 연속이다. 의사가 되길 선택했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명예도 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뺄셈 철학이다. 뺄셈 철학은 소중한 것들을 잃기 전에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을 덜어내는 출발점이다. 중국 작가 무무의 오늘 뺄셈 중 일부입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입니다. 봉헌 찬송인 주님 주신 거룩한 날을 작사한 분은 김이호 목사입니다. 1936년생으로 찬송가 연구와 자료 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인물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성경 본문으로 작사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인 김이호 목사는 미국 뉴욕에서 삼위일체 교회를 개척해 목회를 했습니다. 이 찬송은 지난 2005년에 작사했으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는 내용입니다. 작곡자 김영준은 경희대 겸임교수를 지낸 합창지휘자로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입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은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0: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뿌리로부터 끌어올린 힘으로 작은 이파리 하나 둘 하늘 향해 뻗어나가는 나무들을 봅니다. 태양이 주는 한 뼘의 빛도 뿌리치지 않고 한 줌의 빗방울도 소중히 모아 하루가 다르게 무성해지는 저 나무들처럼 우리도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어제보다 더욱 성숙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307장 준비했습니다. 소리 없이 보슬보슬 이현주의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서 그 사랑 내 생명 로고스 남성 중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서로 다른 곳에서 와서 다른 말을 하고 있어도 주님은 한 곳을 향해 같이 걷게 하십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이단열의 음성으로 사망을 이긴 주, 안양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성도여 다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한국 장로 성가단의 아카펠라 찬양으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행 중에도 이렇게 신청곡 올려주셨네요. 라신님,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식구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청하신 백지선의 주의 곁에 있을 때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엘티방님의 신청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나무엔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비님 샬롬 하고 인사 건네주시면서 하트까지 들어오셨어요. 카멜레온님 오늘도 감사히 은혜 받으며 잘 들을게요. 경수님께서도 보내주셨고 딸기님 또 최곰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고 오셨나요. 준영실님께서는 여주로 일하러 갑니다. 지혜 허락하시고 안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둘풀님께서는 하나님 여시는 때를 잘 준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보내주셨고요. 이정희님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찬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정호님께서는 가정 보살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셨군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4240번께서는 구역 식구들을 위한 기도를 보내주셨어요. 연로하신 분들 여생 평안

편하시게 지켜주옵소서. 이수현님,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조이포요 전역자 방송으로 들어오신 토피나 라떼님께서 나의 찬양 받으실 분 김한나의 찬양을 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제키리님께서 승객 기다리면서 방송 들어요 하시면서 피아워십의 찬양을 청해 주셨는데 하은하진맘님은 아이디에 피아바락이라고 적으셨어요. 나는 일어섭니다 신청을 해 주셔서 오늘은 이 곡을 함께 들을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유해피붐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함께합니다. 김미현의 찬양으로 듣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폴라리스님께서 신청하신 곡 그 큰 일을 행하신 615장 찬송입니다. 김정석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신예숙님께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오베세 찬양으로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죠.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1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신약성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요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은 시내산에서 오순절 다락방까지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기록한 두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는 시내산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입니다. 두 사건은 시간상으로 천년의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깊은 영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과 번개, 나팔 소리와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통해, 오순절에서는 성령을 통해 변화를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조건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워주셨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여러 나라 언어로 전파됐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출발이라면 사도행전의 교회는 모든 민족을 위한 언약 백성의 확대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머물지 않고 모든 족속과 언어로 확장된 언약 공동체로 거듭난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앞에서는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준비된 공동체, 기도하며 기다리는 공동체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임하소서. 아멘.

조 예수의 강림이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구원받은 천국의 성도들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듣고요. 충성하라 죽도록 이장희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작은 자님은 새벽마다 기도문으로 저를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네요. 주님, 저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거룩함을 지키게 하소서. 세상의 지혜와 인정으로 제 삶을 채우려고 애쓰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단 한 사람님, 샬롬 인사 건네주시면서 영화 넌센스에 나오는 대사인가 봐요. 적어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건 진짜예요. 동시에 가짜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리고 평안을님께서는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 드리는데 간절한 것들의 기도응답 주옵소서. 유풍길님,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강건케 하시고 특히 환우들 위해 두 손 모아봅니다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거명을 하셨네요. 주님.

평온함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유풍길님의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주 찬양 선교단의 너는 내 것이라. 이어서 배상진님 신청하신 곡 조수아의 찬양입니다. 은혜가 깊은 시절.

동물의 왕국에서 수컷 황제 펭귄보다 헌신적인 아버지는 없다. 남극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추워지는 동안 암컷은 알을 하나 낳고 수컷에게 알을 맡긴 후 몇 주 동안 물고기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 바다로 향한다. 그동안 수컷은 영하 30도의 온도와 잡이 없는 바람 속에서

온기를 유지하며 남극의 한겨울을 보낸다. 몇 달 동안 음식 하나 먹지 않고 단 한 가지 목적, 소중한 알을 지키기 위해 애쓴다. 알을 얼음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 발등 위에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고 두꺼운 피부와 단열에 뛰어난 깃털로 온기를 유지하며 부화하기를 기다린다.

크리스천 쿠퍼의 블랙버드의 노래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생명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 간절함으로 이 하루를 보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유창원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 주 하나님의 사랑은 정영자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8985번께서 청하신 나 주의 도움받고자 4월과 5월의 찬양이었고요. 창수님께서 하임의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6: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7: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은하 할머니님

야간 근무하면서 듣고 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듣고 싶습니다. 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빗소리는 참 고릅니다. 세상 모든 곳에 똑같이 내리니까요. 높은 곳도 낮은 곳도 잘 다듬어진 정원에도 그리고 좀 헝클어진 마당에도 비는 그 어떤 곳도 빠뜨리지 않고 균일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돌보심에 대해 묵상하게 되는데요. 다시 해가 비치는 것도 살랑이는 바람이 부는 것도 우리가 굳이 청하지 않아도 먼저 다가오는 것들, 오늘은 공평하신 주를 바라보며 또다시 주어진 새하루를 시작합니다.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퀄리티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향동 나비엔.
5: Good Music Station. CBS FM.

라이브 버전 네어 쉘비 샤월서 블레싱 빈들의 마른 불같이 커피 마시며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신 평화님 주신 신청곡이었습니다. 전에 흐른 곡은 The Love of God 크크신 하나님의 사랑 빗소리와 찬양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침입니다. 샬롬 오직 내 사랑님 봄날 꽃핀 피러님 계신 곳은

그쳤네요. 초여름 비가 엄청 내렸어요. 어제 아침부터 밤까지 시원하게 내리던 비가 이젠 그쳐서 마당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예, 제가 있는 곳은 잠시 그쳤는데, 예보상으로는 오전 중에 다시 내린다고 하거든요. 지금 시각이 이제 6시 1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비가 아직 내리는 곳도 있고, 그친 곳도 있네요. 어제는, 진짜 하루 종일 내리는 비를 보면서 마치 장마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싶었어요. 비가 오면 챙길 것도 많고, 약간의 불편함도 있지만, 농사 짓는 분들께는 단비, 그리고 숲은 든든히 밥을 먹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일찍 일어나 잠시 방송 듣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5월 맑은 하늘님. He's exalted.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Oh for a thousand. 만이 비 내게 있으면이었습니다. 정영애님, 어제부터 비가 내렸으니까 이제 해갈은 됐겠죠? 나무도 꽃도 좋아서 예쁜 자태를 뽐내겠어요. 준희님, 창밖에 바람소리가 무섭습니다. 예, 준희님 어디 계신가요? 고센마음님은 고센 땅은 천둥과 번개가 함께 그리고 대둑 콩알만한 우박이 내리고 있습니다. 밤같이 어두워지면서 퇴근 시간인데 모두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최유니스님 계시는 미국 고센은 우리나라보다 요란한 날씨 보이고 있네요. 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계절은 비와 함께 온다. 이제 여름이 우리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그냥 오지 않고 비와 함께 오는 듯. 어제도 오늘도 비 오고 또 예보상으로는 우리나라 다음 주에도 또 비 소식 있던데요. 김주성님 주신 노래 인더가든 저 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어렸을 때 할머님이랑 자주 불렀던 찬송이라고요.

결혼식 때 종종 낭송되는 인디안 축시가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 서로가 우산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 서로가 따뜻함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외롭지 않으리 서로가 동행이 될 테니까. 두 사람은 비록 두 개의 몸이지만 이제 이들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이 있으리라.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내 우산과 따뜻함이 되어주길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믿기에 그 행복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 하죠. 하지만 누구도 다른 사람의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기에 우린 너무 약하고 불완전하니까요. 행복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더구나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함이며 그 거룩함 위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때 비로소 배우자의 진정한 동행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오늘 저는 어떤 배우자입니까? 아멘.

항에서 자정에 출발하려던 크루즈선이 날씨 관계로 새벽 2시에 출발했습니다. 지금 잠깐 밖에 나갔더니 바람과 파도가 심하네요. 고향 친구 6명 칠순 기념으로 울릉도 잘 다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울릉도 아이고 날씨가 좋아야 하는 곳인데 저도 예전에 날씨 안 좋을 때 배를 타봐서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비 내리고 할 때 풍랑이 심해서 배를 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진짜 경험을 해봤거든요. 물론 우리 청취자분 타신 배는 큰 크루즈선이니까 흔들림도 적고 괜찮을 거예요. 예,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레인보우 닉네임이 좋은데요. 건강인님. 건강인님 신청하신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였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8103번으로 문자 주셨는데 여행 가셨네요.

0: 플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른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서울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7: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매일 조금씩 풀잎을 적시는 아침이슬도 물론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뿌리 깊은 곳까지 넉넉하게 갈급함을 채워주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네요. 예, 갈급했던 은혜의 시간도 충분히 채우고 계시죠? 정미나의 Amazing Grace, 목요일 아침입니다.

정작 3번 마을버스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옵니다. 어메이징하네요. 태소울님 감사합니다. 5월 21일 목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순서 흐르고 있습니다. 파페라 가수 이명주 목소리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방금 흐른 곡은 니어러 스틸 니어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김영근님 부부의 날인데요. 혼자가 되고 보니 이제야 소중함을 실감합니다. 있을 때 알았어야 하는데 후회해봐도 되돌아오지 않네요. 있을 때 깨달았어야 하는데. 예, 현재 106세이신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 102세 때 하신 인터뷰를 어제 우연히 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생이 행복을 만들고 고생이 인생을 만들었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행복하고 그리고 함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사이가 바로 부부죠. 오늘이 5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 부부의 날입니다. What a friend,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의롭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호통 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기도하곤 했죠.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의로 교정받는 시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출 때 비로소 의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배고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허기를 면하는 것 외엔 다른 어떤 욕망도 생기지 않는다는 걸. 배고픔 앞에선 돈도 명예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배부르게 될 겁니다. 여기서 배부름이란 삶의 만족을 뜻합니다.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할 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이유가 생깁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95번째 묵상. 줄이고 목마르면 기꺼이 변화한다.

Me, O Thou, Great Jehovah, 전능하신 여호와여.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몽글몽글 몽돌림 부산 광안리 비가 살포시 옵니다. 은혜의 비가 옵니다 하셨고요. 아롱별님 계신 곳은 잠시 그쳤군요. 연두색 나뭇잎도 싱그럽고 간간이 새들의 합창도 행복한 풍경.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흐르는 찬양곡은 또 다른 선물 보따리입니다. 네, 빗줄기를 맞은 나무가 그 진한 나무 내음을 더 멀리 퍼뜨리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의 향기도 마찬가지겠죠. 심령을 두드리는 은혜의 빗줄기가 늘 충만하게 우리 삶을 두드려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향기를 더 멀리 퍼뜨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신자 되기 원합니다.

Rescue the perishing. 저 죽어가는 자 다 찬송할 때에 I will sing of my Redeemer. 속죄하신 구세주를. 오늘도 날씨는 흐려도 마음은 밝게 소망 안고 살아갑니다. 두 시간 동안 감사히 들었습니다. 데니보이님. 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5월 21일 목요일 정민아의 Amazing Grace 이제 끝곡입니다. 오늘 끝곡은 김지수님 신청곡인데요.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신청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나누겠습니다. 계속 비가 내리는 곳 많은데요. 어제부터 내린 비로 지금 땅이 미끄럽거든요. 여러분 조심히 하루 잘 보내십시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념일이 줄줄이 이어졌던 가정의 달 5월.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기념일. 오늘이죠.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부부의 날. 어떠신가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잘 섬기며 살고 계신가요?

오늘이 뭐 부부의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 또 자매고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위해 해주고 높여주는 칭찬 한마디 건네면서 하루를 열면 어떨까 싶은데 정말 좋은 칭찬은 또 이런 거라고 하죠. 아내에게는 예쁘고 지혜롭다는 칭찬, 남편에게는 존경한다는 칭찬, 부모에게는 자식 칭찬, 아이에게는 정말 잘한다는 격려의 칭찬, 그리고 나에게는 지금도 충분해 라는 칭찬.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담뿍 담긴 칭찬 한마디 건네는 훈훈한 오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벳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들으면서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다들? 예,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이 됐고 간밤에도 지역에 따라 좀 그친 곳도 있었지만 비가 내려서 좀 촉촉하게 좀 건조하지 않고 푹 잤어요 저도. 약간의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숙면, 단잠을 취했는데 예, 오늘 아침 컨디션 좀 어떠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도 지금 비가 흩뿌리기는 해요. 어제 서울도 약 70mm 정도 예, 제법 많이 왔던데 오늘은 좀 소강 상태면서 약간 흩날리는 정도의 비방울이 내리고 있고 또 오후에 다시 내린다는 예보도 있던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여러 기념일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도 보냈고요. 예.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위해주는 그런 부모, 자녀, 또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봅니다. 행복한 수선화님께서 굿모닝! 오늘이 부부의 날. 재작년엔 남편이 선물 줬는데 올해는 뭐 없을까? 기대해보렵니다. 라고 남기셨고 예. 이렇게 챙기는 부부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실 딱히 안 챙겨요. 부부의 날은 그냥 스킵 예, 넘어갑니다. 생일과 결혼기념일에 약간 힘주어서 좀 거하게 축하하고 두 날만 예, 나머지는 그냥 뭐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저희는 딱히 챙기진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재작년엔 남편에게 내가 받았다? 올해는 먼저 한번 선물해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0005번 부처님 오신 날도 아직 남았는데요? 라고 5월에 어떤 그 기념일 그렇죠. 5월 25일.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부처님 석가탄신일이고 예, 이제 휴일이죠. 공휴일이죠. 근데 이제 요거를 뭐 굳이 뺐다기보다는 이제 가정의 날의 기념일들을 이제 언급한 거였고 그렇죠. 부처님 오신 날이 다음 주 월요일 원래는 주일이죠. 주일인데 대체 공휴일인가? 아닌가? 아무튼 5월 25일. 예,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은 쉽니다. 예. 또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예, 말씀해 주시고 바람내음님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안 왔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정희재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중에서 또 한 부분을 발췌해서 이렇게 탁 남기셨는데 애썼어 당신 요 말을 또 듣고 싶어 하시는 분 또 큰 의미를 담고 전하는 분 계실 텐데 이 말도 되게 힘이 되고 고맙죠. 알아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인정받는 것 같아서 이 말도 되게 힘이 납니다. 당신 참 애썼네 살아내느라 예 그러게요. 오늘은 뭐 마음이 담긴 그런 덕담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건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약간 흐릿흐릿한 이 목요일 아침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의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7493번님은 어제

0: 밤에 카드 한 장 써서 일어날 시간 쯤에 톡으로 보냈더니 좋아하네요. 선물은 사랑이띠 벨트 준비했고요. 안 그래도 쓰던 벨트가 낡았더라고요. 우리 천국 백성 되는 그날까지 몸도 마음도 무탈히 잘 지내요. 해동 씨. 예. 사랑해요. 라고 또 이렇게 탁 남기셨네. 부부의 날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내 사람. 약간 귀여운 손글씨. 약간 붓글씨 같기도 하고. 예. 쪽지를 또 만드셔서 보내셨네요. 좋습니다. 소리엘의 시편 133편 준비했고요. 준하와나 너에게 사랑을 말하는 방법.
1: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생명의 시온이라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손을 잡아보시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으로, 내가 귀한 만큼 내 지체도 귀하다는 마음으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시간에 좀 쑥스러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봅시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라고요. 고백해볼까요?
1: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0: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더 큰 소리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십니다.

류광철 하나님께서는 들었고요. 앞서 준하와 나의 너에게 사랑을 말하는 방법 소리의 시편 133편 라이브 실황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좋은엄마님 등교 전에 아이들과 준비하며 같이 듣습니다. 사랑사랑하는 율민해 날씨가 좀 흐린데 오늘 즐겁게 지내자 화이팅 남기셨고 문자 6715번으로 내일은 건강검진으로 공가 월요일은 석가탄신일로 대체 휴무 연휴 앞에 마지막 출근일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훈디도 화이팅이고요. 대구는 비 그쳤고요. 지금 공기 완전 깨끗 완전 맑아요 라고 그러면은 이제 연휴권 진입하신 거네요 오늘. 야 금, 토, 일, 월 나흘간의 연휴 앞두고 오늘 또 출근하시냐 부럽다. 6715번님 반갑습니다. 섬마을 이권사님 아 부부의 날 뭐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네. 많은 분들이 챙기나 봐요. 이것도 처음 알았네 라고 남기셨는데 아 이게 일부 뭐 챙기시는 분도 있고 아 그냥 이런 날이 있구나 그냥 넘어가는 예, 저희 부부 같은 또 사람도 있고요. 근데 사실 저도 라디오라는 매체를 안 했으면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날들 절기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사실 365일 라디오를 하니까 그날그날 어떤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뭐 절기 이런 걸 이제 오프닝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고 전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오늘이 이런 날이구나 라디오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예, 알게 되고 어떤 공감 능력도 생기고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232번으로 세상 모든 부부들 행복하시길. 저는 빛이 나는 솔로지만 사이 좋은 부부들 보면 점점점 그래 언젠간 나도 5월에는 진짜 행사가 너무 많네요. 에이 짜장면이나 먹어야겠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이거 세상 모든 부부들 행복하시길 이거 진짜 진심인가요? 아 그래요. 아 이런 마음들이 사실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연애 세포도 깨우고 예 되게 이게 나에게 찾아오는 인연들을

또 민감하게 또 탁 알아차릴 수 있거든 또. 그죠? 예. 빛이 나는 솔로라고 하셨는데 그 빛나는 모습을 꼭 발견해주는 멋진 분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진짜 나타날 거예요. 그 치명적인 매력을 알아주는 나만의 인연이 나타날 겁니다. 예. 그날을 기다리면서 많이 좀 예, 세상으로 좀 나오시고 예. 찾아다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인연들 탁 알아차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756번으로 제주에서 듣고 있는 겸이 윤이네 오늘 신청곡이 있어서 사연 남깁니다. 8살 조겸이가 푹 빠진 소문의 낙원 신청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요곡 요즘 많은 분들이 신청곡으로 보내주시네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준비하겠고요. 그 전에 이시은의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한스밴드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였고요. 앞서 온누리 뮤지컬 찬양팀의 내게 강같은 평화, 악뮤, 소문의 낙원, 7756번으로 청하셨던 곡 들었고요. 앞서 이시은,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꽃사슴님께서 만나로 사연 주셨는데, 샬롬, 저희 막내 학원에선 부부의 날이라고 대파 두 단을 꽃처럼 포장해서 주시는 거 있죠? 와, 저도 잊고 있었는데 기분 좋았어요. 뭐지? 막내 학원에서 부부의 날이라고. 야, 굉장히 의외의 곳에서 또 의외의 선물, 대파를 주셨네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어떤 의미지, 이거? 일단 기억에는 이렇게 남을 것 같고, 무슨 뜻이 있으셨을까? 예. 아, 혹시 그 얼마 전 스승의 날 때 학원 선생님들께 마음을 전해서 그에 대한 어떤 화답, 답례로 대파를 보내주신 건가? 아무튼 굉장히 그 좀 특별한, 예, 대파 선물이네요. 예. 하다샤님은 남편이 파견 근무 10개월째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화로 부부의 날이라고 서로 연락 나눴는데, 결혼하고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라고 했더니 사랑한다고 또 얘기해 주네요. 마음이 짠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아, 지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부는 또 애틋할 수 있죠. 예. 오늘 또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또 계기로 이렇게 또 연락도 하고. 좋네요. 예. 마음도 확인하고. 우리 보라님은, 근데 전 어제 밤에 편도가 붓고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오우, 고열이네요. 오늘 아침 출근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밤새 열 내려서 무사히 출근했습니다. 훈디 생방하면서 아침에 아파서 출근 못한 적이 혹시 있을까요? 매일 아침 생방송 진짜 감사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일단 열이 내려서 정말 다행이고, 이렇게 목이 붓고 막 이런 편, 목이 부으면 일단 열이 오르더라고요. 예. 다행히 떨어져서 오늘 또 출근까지 하셨는데, 저는 진짜 감사하게도 샬롬 CCM 진행하면서 아파가지고 그 막 밤에 부장님 제가 또 아파서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연락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아, 근데 그 코로나 시국 때 2020년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저도 별 수 없죠. 저도 확진이 돼서 저는 그때 경기도 평택 쪽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일주일 넘게 격리를 했어요. 예. 그거는 진짜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었고, 부득이 그때 이제 생방을 못한 적은 있죠. 예. 코로나에 확진돼서, 독감 확진돼서도 한번 일주일 정도, 한 3일 정도, 예, 빠진 것 같긴 하고, 그 외에 전날에 막 제가요 막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 예. 아, 대파를 선물하기, 이런 의미였어? 아, 나는 내가 너무 둔감했다. 훈디 답답하네 하면서 또 지금, 야, 검은 머리 파뿌리. 어머, 그러네 진짜. 그 메타포, 그 맥락이 있는 거네. 많은 분들이 진짜 검은 머리 파뿌리요라고, 훈디 검은 머리 파뿌리라고 귀띔해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대파를 선물한, 나 어떻게 하지? 나 어떡하지, 진짜? 이것도 몰라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저희 답답함을 견뎌주시고, 일단, 많이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부부의 날 대파를 포장해서 드리기도 했어요. 라고. 아, 굉장히 그 센스 있는 선물이었구나. 나는 진짜, 나 어떡하지? 이런 의미가 있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몰랐지만 루꼴라이은 대파이슈라. 이제는 안 잊어버릴게요, 저도. 그러네. 지금 뭐 대파로 대동단결 한 마음이 되셔서 예. 엄청 의미 있는 선물이었네요. 100년 해로하라는 부부의 날 대파 선물. 그러게. 이거는 사실 부부끼리 주고받는 것보다 이렇게 제 3자를 통해서 받는 게 더 의미가 있네요. 두 분 100년 해로하시고 예, 검은 머리 파프리를 때까지 행복하셔요. 야, 그러네요. 진짜. 정말 센스 있는 선물이었다. 예. 나는 몰랐지만 이제 알았다.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시원해지셨다면, 답답했다가 시원해지셨다면 다행. 예. 기쁨을 드렸다면 다행. 잔치 공동체,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잔치 공동체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예, 전해드렸고. 아, 요 댓글로 마감하겠습니다. 크리스티나님, 아마 진짜 듣기만 하다가 대파 알려주려고 댓글 달라고 회원 가입까지 했네 내가. 크크크크.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알려주네요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DJ 답답. 그러게요. 아, 안젤로니아님, 훈디에게 오늘 대파와 센스를 퀵으로 보내드려야겠어요, 배송 하셨는데. 야, 진짜 예전엔 저도 어떤 뭐 밈이랄지 뭐 패러디 뭐 그 뭐 줄임말 이런 것들도 잘 알고 그랬는데, 아, 센스도 되게 막 반짝반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 큰일 났다. 예, 많이 배우고 있다. 평생도 배워야죠. 예. 감사합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어노인팅 주를 악모하는 자. 이 곡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나에게 세임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스미스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남들은 내가 생각하는 걸 믿지 않았다. 모두 너무 의심이 많았다. 본인 스스로 의심하면 최선을 다할 수 없다.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누가 믿어주겠는가? 일단 작업에 들어가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계획을 착수할 때는 그것을 100% 믿는다. 나의 혼을 그 작업에 불어넣는다. 그러다가 죽어도 상관없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말입니다.